0: 다들이 오마 친구랬다.
1: 나이스.
2: 정말 맹글 법을 싸지라. 저 랑시체는 독특심.
3: 키 마이 맹글 부고줘. 나 장조 나대제 급기. 개새 노부상불 막병이.
2: 뽑아줘.
4: 오.
2: 거스 능아 저 잔말이 내리다.
3: 大姐呐，看这美国油了呀，慢点个油门了呗。哈哈哈哈哈！妈，看那这个嘛，抢救，这是农山各地的，我是美国油的了，做阿生了，就得休假的了。
5: 大姐呐，就做大妈忙不停的姐姐，我做咋当干了呀？继续了我吧。
3: 继续了，哈哈哈哈哈哈！弟，俺这这是农山不打娘都。 탄잠라 시코도 용벌다
2: 다시나 계세 노사고
3: 트라시다 콤비기
2: 됐다 얘네 이거 뺏어
4: 라오
2: 저거 쓰자 저리지
4: 라소

0: 세 노살라 주죠. 아주 장다당 싸죠 심빌라. 니투 가게 미둘.
1: 됐죠. 뭐 장다당 쪽배. 줄 쓰드 삿대샤 미배. 니세 슈샤나로나.
2: 됐세 니세 슈샤나로나.
1: 됐죠. 치준나고. 됐죠. 치준나고.
2: 됐죠. 치준나고.
1: 치준나.
3: 달래라무주네. 진짜 고발 요리. 창조 미국에 싸다. 난래 뒤뒤 진짜.
4: 깨세죠. 자미 막사주 둘. 진남.
3: 치자면아. 난자 요박. 퇴근 요지 치외. 토배주. 회마소.
5: 하이.
3: 마도 퇴주.
5: 가시쇼.
4: 너 진짜 최근한 거

0: 예 꾸러시오.
1: 까진치. 그저 해대다.
2: 제초 라양제회 나랑키 펜춘 지동서비 민둔슈 라양 안된 유토초 만기 기투 주발 펩시 노산 예기 가추 중디 계세 노산타 이초 함기 라양 냠좀총

0: 나 하나 쓰면 나만 들지 오늘 바가 꾸미다가 나만 초록과 뉴지가 나만 두 빼빼가 나만 요다가 도시 이지가 나만 예매 밀라가 뉴지 탑지가 나가다 나 하나 쓰면 나만 주마다가 두고 텔리가 자가 대이게 년초 어떻게 하리다 보고 나만 주주 명아 어떻게 이지가 나만 깽이스 대우의 포장 차시 쪼바체 니제바니 야치시
1: 가시쇼 호지스 로즈
2: 다산노마
1: 호지스 로즈
2: 土地是老子，民主。建设上，天地可要等我那土地是。
1: 一心打土，明年你与谁斗？牛逼斗！土地，土地是老子。
3: 생각나면서 텐디 미리 양년리 제나 구지 주피에 벽이 수균 하며 접종 치가게 나키 최계 널성기 접진 동부 상물로 예비 주심히 내전 지면 나리야 괴매 모퇴티 랭게처 벽장경처 라무석피에 사투 수지나피에 벽이 수균 하며 접진 치가게 나키 낭수 원본키 접진 동부까지 제지 수익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치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Get along to your con, get shoot your lens here. Johnson, check your corner.

0: 이츠브진인 쳇출 저르그 땅 거마집체 셴슴 잠라 훈넨 샹친 청사 종치르 려영 종치르 화신의 호보조자 제일 공스르 무슬 찹제비인 바르키 돈친 톤바 땅 제진인 쳇출 지니월 헵디 돈친 디툴 마슴주 소브드는 제넘타 코라 땅 마치 가송 참을 뜻저바 멍 앞정 아르치 따르타 교지 세진 비 긍레레 저집 수지 진핑근 접근의 공파결진 돈출 다친 제바 땅 종란 리청소 종영 고틀롬던지 친구라 능서지바 제급진 리얼 첨득 첨술제 덴부 비저 종화 집시데 제슬 제집 근기 돈친 덕실 소총 즈바 등 체르드 도덤 부인 히틀세바 제디부 등 거고 제첩수 조물이 다글 도덤 제첩주 제용 제첩 조초 등 혼은 생천 멍멍 서중수 리얼 쇼 디능 없이니 혼은 청사 리영 종결 화신 호보조자 체르 공지 당 앞이 집전인제 무슬 잡친 바르기 돈친 데르 덕실 제진요 바래라 제입진인제셔도 예스 제첩근 혼은 청사 리영종지르 화신 호보조자 체르공스 나비 제입진인제 무슬 잡친 바르기 돈진 덕실 소총기 청좀 주의 조통 당부 초요래 예스 제첩근 돈진 덕실 소총구조정 제도 도돈비부정 정천종기 촌더 조총능니 덕실 궤르가 다첩 등화 등 리기 능샤 돈요 바래 촌더 마초공 초식을 엄튼 정마야릉니 혼은 청사 리영종지르 화신 호보조자 체르공스 나비치진인제 무슬 잡친 바르기 돈진 출르 제넘 더 거큰라 응어담니 냥근시 요바레 뒤초도 돈진의 덕실 리든지 제첩수제 시진핑근 접두는 공파 갤친 등 등종의 등 예스 제첩근거 고지 고드가 럭터 돈출 덴득시도 체니 등 턴신 서철바 등 첨득 등 리그 첨저종와 응이토 덴출레 레춘응이라 통진 루이 모퉁와지 자톤너저종 동이 제출 셀포셰바 등 네톤 제출 셀포셰바 겐처 다슬 제바지지 세토 잡슬 겐슬라르텐니 돈친 덕실 제레톤 여보덕귀 대등 잡지 뒤초도 산이 슬종기 랑샤 등는 자무시니 태터 조비 샤탑돈디 후벅급 덴지가 다클 도덤샤 흐치르 동와 등 서티 랩통가 토니 존을 리르 잡콘데 갱은 데셔 등 쥐드시데 메슬 잡지 돈친 토인지르 원고 등 덴고 타치다샤귀 시는 돈시교레 제슬 제첩근 돈친 덕실 소총과 공마용 등 동양의 리글 제컵 달제 리얼 챔피언 겐클롬튼 뒤초라시 요바레
1: 인더갈리 코냐바 위안이 츠브 제컵 파저 알함지 치아제닌 종기 총혈코 이 파브지냠시 니 통혈 저 차브적 시파등 냠세디능 제흥메 피고니 아랑츠브지 총혈코 이 럭취등 아랑포르시비 정지 전부 강화요 아랑츠브츠브 총혈코 힌즈 총라 파름스르바 톰바등 키리 트런처시비 마니 디야 마르프심바등 而这种地位测探的是吧小事地位乐巴基生有年事以能可安亚拉一年及十四有八地地能传承十一八等而这心足应该了从你的口儿一等走着特久其里身同级测比有而这可不派着二他们级从你的口儿一个派级跟到底你级主人无效演技而这用时人生信息呢有恰生车接通策怎么乐这等这十四八等
2: 有恰你同什么家乐怎么做句什么完美的等有根本我们穷这等我们去穷这怎么乐正个儿而这这么什么等车前买的么什么把等而且用几马我们的这一顿里得几而这些呢我们个儿而这这么是等车前买些车车你等话等也等我们几个儿而这这么几等车车什么总比其里人正这等穷这去穷这几只
1: 俺们的月牙马扎身有其里等着有别甚至是十四次的而家恰凑什么用的身有没问境而这个手等腾边子出现成蒙的等有今儿等跟过你托空你手机们你们家里你们这就玩用的等话等到底过你托空你手机总比而得出家恰这个这人啊什么你其里托空你身他们写科技干牛没办法自由 年事已应该是他出来没你是这种事接的你同年哪里从你的口儿一个阿金村的边拍着我手洗把灯地从路安村真是把三周洗笔切这个林村这个狗周洗你这有恰空机路安年人个怕不是我让什么金劲儿多灯阿人说我让什么金盘这更好管用无效演技今年地球转穷洗有其里年这些笔地从九岁年是银把灯 相亲领盖的你不行不是汤心马东住没给把灯其里盘住词儿东西的里头这次不疼啥呀这个怎么太跟人用的深有啊你呢啊我专穷西有来库尔斯姆东专穷

0: 다른지 살아 뒤쳐대 다른지 배라 지종성 송송 노는 게 띵디 이야 이뻐뻐만게 용차야 보지 덩수야
1: 아야 저 측바수와 난컨 치러 건디이나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车数据推送仪。
3: 新疆南木错，下面来三九零两站列车数据仪。第一个五年八百年组。几个书记习近平给内政堂规制女部修建点别民宿领域开列堂团列所被协托城西科学堂秘书团主任李立给被念制念对念就解决人类编修给那部军规系年度能源罗安前中央被国所落入三年卡给念制空被定时的动画堂最修给高压电度动画城西出皮民宿被读书配合的切题人类编修给那部三部共有两专心员明年为空河南郑州科技电力局卡罗梅别兰库尔基藏西级别被对南站起火作业萨尔图皮区级别卡罗梅别藏西兰库尔基两个起火作业郑州科技电力新港重西库尔松同他们电力局两年的经历判开一米锤团结的级别两个级别南部萨巴塔卡罗梅别藏西兰库尔基西军级别西泽兰维藏西级建库尔基级别库尔松列组别琼拉西普萨别藏扎马多协会级别卡罗梅别藏西兰库尔皮区级别提库尔松连锁网呢，测度级别里面我立柱级别对面了，年最前秀他提醒立柱级别严格样冲突当月解决于。习近平主席习近平去，民宿领队他现在三队他，团练三队他，你们这顶色用久了，工地火大当天，编修技术不对空别住久了，内部团队前提，密码盲锁也所有部车脱落住久了，让地切归系送去。民宿领队六在他，编修技术也开工卡，你们这什么结构？城西堂最秀最特别刚年前不做梦想的级别人类编剧给连那么三百题编剧空白主角了闺女三百扩段进行于你对南所给城西前面前三期来看个面六十名的三年提给新中国就是什么城西所前解决了电力学院这样给用给现在天降给比前面地步党部曹一达级别军队连锁主角的城西地区的扩段级别接不进新中国罗马人给团结级别年龄的民众乐心图片温柔图角度就业起来的积极经验的孙乐意控制结束连续年最了电力永不让把困难没赢不了控制样地步的城镇给马干进行性的角度就不谈按照民宿领域谈城西前面开上预备退入地上学术就业多少年前呢？周边国都六年下跌，经济最大有些松懈，两个主板呢，均到东华的日积月累。习近平主席习近平去，团结三边民宿领域，共有空白东区的呢。按照过了七百现在正在七百，祖国王朝脱别，特别改进给统计建设吸引了，让给给现在全国特别空白桌谈，团结列举了人不谈，团结多票金融的判断中别，特别天空改进是个日积松懈。明额的 AIB 全部全部列举为最初一国国切入全部谈人类变成空白级国国的命题各下日听同学的恶作业牛在同年城西博士最佳特别陕西西安雁塔米岁人类三对空白的内期目的最初去做给凶在切入同行员西安给人类现在开列卡个没有见过的话其还平级毕业题某些用它的样密切给导致精神心内立柱突别人不同学的先给年居在在给讲述的给追突的列段的干嘛就也能通途东突把马赛想用给追突的习惯给这给去看个颜色的你都有了为松哥的成绩的接受空白了相对修别天空宣布了外宿有了突别些松月民宿领域规矩就在托了动物了女就扩展给人女别给别的规矩月民宿领域堂女就错你年女不追不堂你们这丁色级别空白也拿不撒不准心人类编修的空白了梦是颠不起扩定图就是你瞧了宁夏以中国汤前辈中卫军级电机保密落扩追那么长期推定堂为了这准心也不堂我们把钱呢第六轮就图凶在上面拆解图就也不是各部提对那么长期唐赞陆秀东娃出自同学的习主席集团计划西藏扩展通电中卫征集电西城西电力局罗杰给罗局局东娃出自同学女婿曾义堂计划国营把铁轨国共同举行唐前辈中卫女婿三部策略公司邓伟局书记刘瑞峰去这罗同学的你罗女子得不得行明白了推论托这女婿孟西指挥堂陆秀没了你们这丁色解决了工地动画形式接受了罗康这些国民及国国体的信念按照罗空堂查家女所界规制信念 방미 로타 지슈 튀네제 쿠르규 약부 체비 정진 변조로 중함 뒤진 유지 송규 미수링류 락제타 변조탄 지소기 캡군카 냠제 띵섭 시반니 정시 샤트 용어 군디 동화타 지슈기 멍지 된도 동화 지텁 사르트 라슈누 약부 제기 바라 롱아젠기 차크 종업의 구조로로 랑게기 링류 변조기 남바사바 경료로 준신유 계급 정시주 시주탄 차크시 경고화 런제이 디로 계급기 링류 변조기 남바사바 손에토 되교다 리리 조위 캐군기 미수 링류 송례젠타 시균 젠기 배주라 군대 동교 시균 하창치베 링류 지야 교소타 지로 튕주로서 멍시 组织列车사바 락다르 체디 고이타 냠주 대자제기 개용 시지 젠기 청시 좀라 경료로 준주 예지 송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스 교강 어 코치미 쿠니 중국 고이 세토슈타 변조 순수 계수기 사공기 체식시 지기 후주 제진핑키 교강 어 코치미 쿠 조준라 구디 동원이 중국 피게키 남부사르비 탑주기 디교르 쿠타 뷰티 피게기 뷰딘쿠 중국 남베 팅접진키 니드 쿠제 인시 느나 유시 롱아첸키 철구의 중앙에 구수로라 유강아오 석유순키 심슈 직진아 계지 천지 사르도디네 조준시발 구디 딩섭동화타 뷰사튼기 뉴슈 기신타 피케 교수동화 리카키 긴조 지투지발 구디 호다동화제 체내 순슈 계신 계지 전주 뉴부디엔비에 쿠쿠 지르시타 점리신비에 총결 콜콩시 배준 심표 준심시 다옹아베 치유디니 광동 흥칭 가고타 공베 가고니소 튜냠토 코지키 라겨시르미 괴비 링류 가고주다 비주다오시 차긴타 튜비 응콩 주외 랑코르다부 조규치크 조지타 모시 주도치부코나디니 광동타 澳门 서구니키 타삼십시르키 주루 콤텝치도 니토바타 서구니키 총미 응콩 주네 조규치교로 라리아 더디준부시 아오멘키 총미 구셉린라키 나자 레가치스타 초와키스니 주하이타 아오멘 서구 니수인비 타디 링류 가오즈 말라키 응주다우토 주하이타 아오멘 서구 니와 종오치겐키 총미레 덥디 망보시 주요라 뉴르세가 교스치니 덥디로 지라 친송 시주부시 유강아오 코부치미 쿠이키 추수지키 초외 코르코 마루웨 네미 튜상 토치부터 뒤니 서구숨키 총미 사삼 주니 칠규규 균된 토큐로타 코부치미 쿠이 냠치 콩비기 순수 개비 순냠 댐비 술친 더불 교류시 유강아오 코부치미 쿠이 조준 철규니 지키 부주 시진핑 공원매 주구타 공원매 구지 공원매 구디 제다나웨 계급기 특주 개진이시 디나 계급진라 럼루니키 유강아오 냠지 피게 동회 수십 사르간시 응유시 니도 니슈류 다오슈발 지키 부주 시진핑키 深圳 변조로 믹스의 구이 종례 롱 십주 코로월 딩지슈의 조진토 유강아오 코부치미 구이 조준키 루규기 고급 계치 탐진시니 서구숨키 변조로 코르규기 직수 지투타 람수 지투라 구디동화타 유강아오 코부치미 구이키 총결로 와르키 장남 조준 교수동화 미네타 우소소 리카키 긴조 뉴치더딩아 코르교체교로 구디동어제 제니 총대 시지젠기 추세 토르동구 시 느도나유 지킵주지 투구타 니치워 유강아오 서구숨키 슴슈 직지키 순슈 계신 계지 전지 뉴부댄비 구구 지르타 점리신비 총결 코르코 조주지비 미빈기 초수 방알 침표 등교 지침시 타로 코부치미 쿠이키 멍시 지구 지투 지피 조준 교수 다유시 로로 주부 긴진 치세 미팅 치 숨동 신비 광주 남탕 살바 원수 려소타 림대 레자 시스양 삼친키 쇼누키 가조 려주 지워시 주장 성부 도주 민알 장고타 교수 개외 슝람가 준스마타 코부치미 쿠이키 장람 니르경기 람세 지르 숨동 레게유바타 총기르 조외와 지르 추수 지그나 조토 유브시 티타 쳔지 지그스 람스 냠지라 구디 팅서다 유브시 민알 香港타 澳门기 총미 광동토 겐주나 수켄 미팅치 시주시 숨스마타 시튼 쳔지 레팅카 게타 고주코께 나콩 주네 니르토바 교강아오 서구 순부
4: 쿠쿠키 체시 카 니규든주 냠주토 용자 제바 쿠쿠키 자주키 라케라 숨게 응업중어 초 제유비시 타로토토 쿠쿠키 체시이 라다르 켜코 나로웨 갸치르다니 쿠쿠키 자주 냠마 피주 체크로 구디 슈친 동교무시 香港 기슈노 陈先汉키 요강어 쿠부치미쿠키 총결 딘저망보 주티 제바타 원수 탑시타 섬수 튜레제 강시인쇼 티다라 총결의 미슈모즈니 원수 정니키 카디타 피게키 쿠컴 하장 야보톱톱 지주시 요강어 쿠부치미쿠키 게지 첸제 서르드디네 조준기 콤데 지교수 조심시 香港의 용회 첸십 소비 요강어 쿠부치미쿠키 세대 지가디네 니세코 그주 카규 격콘키 뉴주 퀴키 네피 원바 집에 간에 가도 토바타 제주 세토웨 랑제 세계 용화 강세 대교 접시 탈로 서구숨키 광동타 香港 광동타 澳门키 젠제 사르트키 냠지 용교 철시 라다 띵스 접타 유강 어 코부치미 퀴키 세튜 세리 디네타 코부치미 퀴키 게컴 랑제 스타트디네키 게지지큐 부서 스타트키 냠레 디보 게진 준교로 구디다네 삼고자 쯔쯔다타 튜진 쯔디 디보카지 준차로 저금시 공동 승진 세리 랑제 팅키 당

0: 东塔香港澳门国庆开拓老林大会国企切团车站我就从都深圳土措行给客席主要怎么用为西单给国际塔日子给开往所从来日给推民所没给的出去了怎么从都说呢深圳企色这忙不如安吉所约提国庆开启不再投为批给给压缩给不得于孙秀名错塔中国南北停日间给怎么给推民了名错写给不是 记得西班深圳土没多热度写不谈我将军心去看月科目说加塔的基金党恩若昂凌晨起拉达书记塔加塔的基金党起来去都是操作拉斯塔米三鬼吧中国重庆南土我有点感觉千不月不满塞南在谈当日松月文参加穿铁托呢中国是兄弟苦有了松月气气被尊切不寸过多铁塔苍门呢 科目说以接线真为不谈六种七人七万下达热节送月不是现在三对年来国内国庆国企从年现在三对年来给三对七特用错托不谈华为谈腾讯公司内中国现在起来给中间三十台规矩给我托吧昨日七日内七日南错规矩托别出名他年不如规矩托不说
1: 广东塔香港澳门国庆国企三千托兰国的小东土企国庆国企出租机器作为国家团委所去了塔国庆国企团来扩展车场瓦顶按照团来体会点不塔体会内企穷松写不说切团车站我就从头托广东塔香港澳门建设会松林用为烈日民政委西林去推免广东塔香港澳门国庆国组中国的企孙杨特别登记举不塔中期本日塔开往克莱里日给推免接给广东塔香港澳门国庆国塔怎么连西北决团作为命呢令门切不是 本个来总理明显落段吧明日行路当期主席落段吧伊斯米尔克切团车站我就从头头给客局共谈配给给出席开前提了苍美森西切度级写不谈况且广东塔香港澳门国庆国企六零年四九十二段塔越人七国团结七百两千七次便就亚团塔滚地东土吧日就头越级写于不是 毛多为出租康期出名他配给他团队党期主席总理苏不杰应别杨吉国旗中国参赛期重振三百七公卡多共有举行月中国师兄期罗素坦陈希勒门文东玩通勤几个多参赛期重振提大年这月四句给偏女人心热就透过多级他 况且中国共产党给革命多边给国产党中国民满给北尊全面切不来中国批给几切实着行月毛德瓦也让我给客给内催谈参拜批给着了催息前行月别中国三对了地内批给了滚地动为特区六零的罗谈深圳民生会做不做给年苗六种谈这些人人切不多及送月不是
0: 给用给客户撒切改权去给这类我谈成群出样么身边广东谈香港澳门国庆国企给用边角东北的去国家级对月天天中国有国门几次脱水谈边角的去孙秀七秀给三空给车行时从头说北京给观众去广东谈香港澳门国庆国族中去国格谈真切的中国谈别人谈你们来去秀七十多年推门批给用为日故七个月 广州滩深圳所国庆国企重庆滩FGK瓦企边角从团之外十多七年中非边角从团国庆国企各级从团的那天能能期间的九万日共七不错月你这日夜中国新旧的那期主任奥诺那一主义他论年中国龙安村中国国处被落实中国出在头为七九国也母体滚地东局滩 给用给机构的创始全部组织搞不起来就难中国人民给批给谈之外又不行人了怎么了苦个体外忙不脱就是FGK给客给中国习惯还将其为创始来吃啤酒也不切的团内出现那么见了滚地谈FGK所来见谈听着见给批给了滚地东局银线送又不是
2: 毕竟，朗国人针对给中国人朗国人所来的那三不行吧，那就签约接不谈。
0: 중국디니 짐신 콜레시뷰 촘라라 랑고르 사바 7동 7빈 가즈 케진시 돈 귤신 유지바 니니 랑고르 긴잼 듄신 이브마세 솔레지 귤기 뜸규시 티웨간 인시발라소 니자르 초비 니도니 저주르 비진 기지 랑고르 짐 듄기시 윤키 라리아 콜레시뷰 랑고르 짐 듄기 신도 사바 듀유 다중 랑고르 초비 토담 린지린 조기 주시 아부모이 중국니 랑고르 리리기 류중 칸시단 잡부유 사지 디게 티웨 유아 초슈티 나스네 팅이 시균기 키보니 젠츠 뉴브 티웨 치웨 뉴주기 키보슨 규와 통토 중국장 데뷔다 랑고르키 징뉴 라즈르티니 젠람 신시레 게중은 규르 체디 퀄리시뷰 텐레 지타타 진단 지타 추기 제르슨 초스 균뒤가 규디 퀄리시뷰 랑고르 촘진나 젠츠 뉴브 침봉을 버치유 금디 랑고르 짐드윈토 중국 랑고르 킬레네 장스 양즈르 쓴베 랑고르 수임 망부시 직뒤토 용자 체바타 뒤마라 지르체동 압기동 투비 귀슈 로제타 엘숨 짐비 정규 칼웨 잠데 타그주 추실라 소비 락제 사바타 튠제 사바 망부시 짐드윈 체바티 중국 직뉴 차직 뉴주 사베 랑고르 기원튠 릭제 직뒤토 응외윤 치게 길레긴 긴구르웨 데스비 수윤기 게준 랑고르 길레기 랑고르 시비 사르비기 튀고르 균도 로시네 나파르 진도 단유 타제 중고르 덴비 론니네 론니다 체게 파르기 사르비 튀고르 티 리리기 체시 사브시든 균네 중국 촘라르 섭슈타 중국 고고 콩도 튜브 치비 피게기 간에 망부시 레라병아 타주토바타 벤제 체로 동규 티야 하장무세 튜버른 규르 유지 덴도 中国细菌还将其为重视国一堂空样机中国的机器给起来玩了娘们的丁色起不了色就心不喜端着起源你都你早上了上海浪过的这么多年松见着浪过的起来民用细菌中国人女老国浪过的天雷跟各自浪子谈扩准着他提议温吞给上家了娘子的什么穷年 金就你听啊，团子三百，新就三百斤，给你提。中国创不了规矩节约。各地毕竟啷个的金针短拖，金针啷个的起来提的，让是金短就入为百十二次来过的一团子，几对拖，创不了的短比团子么子里边。中国单机给啷个的起来给，伢们来定制了样，军都定色青瓦糖，几给啷个的起来给，俺是呢，啷个的水不苏准七八。 得不得老子娘总起别那么来给的人工啊中国三对苦有难这边亲年巧用给娘们来起心愿团体一下大众两国的给老年春年通突破的看的中国肉的谈娘们来定色切不谈推动到我这边呢人与给陆地陆续给扩充三件事做准切不谈中国的祖辈托人们卡了为人们的女辈的那个中国的心就三百给推过了家就什么就通突当我谈 来的三百斤嘛呢，价钱我们就买了单位，偏正我些调不听用。中国的月本呢，中国切多谈，天天中国的月本呢，快乐食品切多怕了。跟着两国的来给中国的你，切中切鱼困难的米子我了，快乐食品都卡丘比三对谈，切东给电视系都执行用。这边给两国的来谈，这边给两国的来呢，中国的新旧三百谈，团结切比，女工三百两国的人民给及创办的东西切西有不谈。 反正是两国的来忙不，中国创不了体，怎么利用给老子给出的新个谈，三对给共荣出借所技能，怎么利用给两国的收益新就三百七八了，你提前预算定签约。团结企业都懂我呢，马来企业都懂我怕了。中国创不了的重大的抗力谈，大大的抗力前边，老子给出席谈，托他们去谈给，怎么利用给两国的所来批结懂我了，巧用呢，你不断就签约。 我们以为真正让我让水给咱准备谈，一二天娘们就去过。中间的中国母体出现家族的多为落脚的呢，老当这的巧看呢长下谈列举起我，孙秀给看不见的，批给给列的准的，推木托可能是被两国的所列批给用而滚的谈呢，怎么能给变成了孙秀谈闺女，俺来嘛我能用不行。

0: 공기 남장 구유도 망초라 고치위 니무 튜가 다른 니그 유비에 산에디기 유미망부 소주 구유도 유지 디니 총잠기 지린시단 용수 총비 문진치기 유지 송도 지린 남비 로칸라 츠나 중국 킬레기 쿠리우 송중의 체지 토비 균투 멍위 당신 화로기 시한노기 초기 남장라 단유 영규름 버규 락제타 초주 무슨 돈비 락제소 록돈 장면 소제지비 아지수 컴부지 쿠리우 송중 뷰제비 덴자 쿠리우 송중기 믹세 리기 차가타 쿠리우 송중기 케바 리기 차가소 토비바시 시도 중화리시나 화로 시간 녹이 초기 남장기 민아라 컴부지 로기 숨지 지잠 겔린 톰네 사네티기 로군비 뉴슈 충도 뉴디 당 유진 남장 라제기 지엽데 시바 천젠동키 남자는 열경 체지 태외 로르르 찬염 태안의 축바라 개용 정신의 로체바다 타나 로저 베드 균쇼르웨 니즈 루규스 교류 컴부지 튜인디 네송 튜유 진보로 진공 토의 로슈 난쟁의 네달란 균도 총리 로슈기 용공 장딩아 게린토기 유지송바다 전전동기 모주 체바라 시나 남자 속비 진류 지구지디 년거 치와타 까지 치위 레게 첩치니 미장 뉴도 송야 편제 충도 미동위 증류 진계 처도 고르다 치유 베르나 로슈 닌캄디 롱드윈 추진기 쿠르규르 노르추 데네메 빙겔린 차치 남장기 룽코르타 추딘 추구로 눔틴 추구르 소 디제 케진 참아라 꾀주르단 첩주지 꾀지 라드르 체바다 부시 케지 디제 조오르 차균 충치 증류 말라기 체마르 정궁아 지네 추진 쿠르규 톱규론 겔린 체균 바시 제규로 구슈 로규르 칸토 로라 냠스 쇼옹디바 부헤엔키 제거지기 디지 쿠르십 레버 주피신 공기 롭친도 로라 시지 장준 체바타 치수 페유도 칠레단 튠비 레그 체유 부헤엔키 롭자르 로브니 멍시 시지 잠시 므엔제 뉴크진 시위 로슈기 므엔조 제뉴 타다니 디니 종 토크도 남장기 산엔디 레스로 자스 추지기 소정 칭아 체범마세 첸딩기 꾀종 낭종야 치기규 중국 길레는 안서로 멍위 윤진부 동대 유비에 레리긴 듀람테 나라라 이치기 켄 유지시 유바시 남장디 길레기 진네 뷰주지 류통 인기 정유기 신덴바 소정 후르다 체범니 안주 유리 균형 체비에 사공 진기 탑주시 인범마세 기금니기 망심 직퇴를 군대 동기로 태외견 편도 유진어주 체신 공기 타르구름부 북등 퇴니르소 신덴베 소경 남장의 디니 남장기 중국 로슈 킬레 냠질 헨소타 컴퓨터 유비 공즈 로블린 소기 와라 냠레 치디 야게타 제뉴 냠송기 소정 강리 체규 니르시 도브치른 조위 칠레 분칸 디니 짐신 유룽 티기 록슈 차샤 피겐 조위 긍진바르 교류 유지 된도
1: 이랭키 치투 중진키 막튼 로치규 리저이 지지 초니 이랭키 리 진두 강야 마제베 내주워 냠년리 추토 조규미 리니 바르토 이랭르 수베 쿵쿵 크습치 고시제규 而这种团体人票及其初年而这团一人玩其主题出去就投诉于不他出去提呢一人去对策投为由宁度够车而这完整且够出于这些于不是而这年就是起笔为你出了行呢而这是兄弟一人玩团前举起出笔三十几推出去即就投着于不他提二位西策为宁度那团体 yinji chumun qipa zhumsi tingku shi ji xie yub shi. Huyen gya, yirenyan jorki ti ji ne cui bi ne. Nyingdui ne tun ti ra ming e yinji chumun chu tu dur chung mi ji xie yu. Jizi chu ni, yiren ki qinji biu jin ce ba. Baja e, eri yiren la dun bi chu gu jub shi ra dadan jinja zi min ti. Yiren ki per dung qi ken Pakistan la yiren chua ki samchar kang yi min ti lian lo mi ji xie yu. 어리마키 중앙 먹지뷰 지지 초니 이랭키 자기 초신 동부지 닌티르 어리마키 각동래 주의탑체네 아만 초코도 유비 이랭키 초거지러 규지체유 어리마키 초도 먹탑 남주 메르교편네 초신 티도디 모투 규 모투버 수입 인시시유 이랭초기 툰티티 내급 렌체체메부시 파렌시 기송뷰 지지 초니 Farensi Tsumaan ki, Dagaoli Dagjian ki, Chusin Ama, Suyishi Misui Zangbunni Doktun Chedi, Gya Tsumaan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초체 투바
0: 시에치 이르 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큐미 케주 댄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Sinkalingyagun kamsa, tandakirangne sengu sukbe lezen ti zhongyang longtin ngintin jikab legungki, pyoge longtin togui zhe sube, miri yangye lezen shi, ngani tingdi lezen ki zogongpe ge chuhin, terinki lezen naliya kuimu lingge cho, pyoge luchung jibhe, lamu kardi dukar tongma, tunyu tunjuki, jibsen tumbukaji, chadi shuhu. Jungbu tunyu tunjuki jibshung, 俺月初前坡生理时吃完了都给拉些不谈铁嘴膜滚生完洗牌是团滚主不洗不洗冲给铺团滚主坡广龙岸里边个用广不所不洗个铁给不过那寻别忘记拍拍泼沫别没见洗不洗可不洗给不谈嘴膜撒牌是团月冲血轮板扩坦切牌给不团主泥 古云塔日月特区所肯及天内家给月进行了我也把人为之不谈各天最末边门前起三盘然后三天月了给四托别日完民都念天给不停住了那是这句三面过了月

담탁 칠룩대 캐시 아주 지망가대자 캐시 폴라 캐시 못 없지 아말 통탁 찢어 가려용 탄이 탑탁 주식마도나 마음 깨면 니마 색탐채

0: 아슈라 아주 특급이도 갸르세 세스 신루곰 출레메 아무 체세지 부두마유 티베키라 키세수네드
1: 아슈라 아주 메바 다지 키세도 두바네바 샘지카라스
0: 아주 예외까지 다지나 예바지시
2: 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叔，阿

아줄라 딘제기베 내줄라 심지어 탐제디신기 꼬셰유도 송할래 내제롱나 말했어 중부 샤말라체 내초티 신차마티 수시유 훈야 꼬셰차외유롱라 초크야치게부끌롱유 타야미드 타뇨드조 진주니보 꼬셰유드조 说新建筑不错，其实看那么有东西呢，大家如果过线有的多。

계세 공기 때문에 다 동매 맞지 있나? 계세 계세는 니 냠도 주주라 심하나 딘딘 꽃의 속수 주기리 하리 꽃의 속수 다치자 집해 거울 꼭두 계세 저와 동안 밑이 수양 다 동달래 매봐 지이나 다 계세 뉴토제 주민둠나 계세 묘한 개별 내 주자 켄지 내 사구리 틀레라 뉴토 포장 눈도 계세 주민둠 탕 가시쇼

0: 去苏姨马上常备当心安乐去
1: 승리네요. 승리.
2: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승리

0: 죄송아. 그런 게 네 인제 고 얘기 뭐 필요 없어. 바람비 단체 이제 고 얘기 뭐 쓰지. 그나 졸라 술에 캔놈 받는 거리.
1: 계세 돈유초 도상 몇 번 주로나. 아주 강요 성민 유도 좋아 제초.
0: 죄송아. 그런 인지란 바도 있음 나로즈.
1: 퍼준초 남성 줘.
2: 예세 쪽 남녀 진초
1: 용아 용아 쟤는 난가 강을 섭섭치라

0: 계란 가루 엽도 뉴바르지라 계란 심규팀이 믹주야 원미도 쇼로와 지니 소외낭 같이 지정유자 가초식이고 믹비유나 레닉 처지유 이는 양 북등문교를 용화지보라 능구 능구지
1: 키미유비왕키 미유디리야 퇴닌디에 초부유비왕키 미유디리야 지외초 지통나외왕키 미유디리야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변 왕키 미유디리야 퇴닌 기초
2: 남목이 퇴진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이

제 제다 체고입시니 나랑 지부시단 저화 그 균당당 모동 주당 삼소당 타는 공부보단소 초위 뉴제 신의 종교 태희 공부보두 지잠 기워탕 고 지잠 더바 무세 두두 락바라마가 지잠 쇠바 타지 챙기민두 대달 균형 제답 체외 투수 추구니비 응알라 로도 짐바디 나라 매균 충투 나니 겜부치로 지탄 저화 콘즈 안탕부로 매 추루 체진 하장 통심 챔뷰 아무라 로도 칠기 난구 간주 부담나 너수 동그 마시 제 슈규 니시기 닝공라 조구 간라 공어 생마 서로세 급티디 간주 랑타 배주 치규 니 체랑 송디 이스 마체발 라고 메탑르 토피 주부르 망부 차송 나타 부충웨 메츠디 섬유르 디브시라 부겐베 탑자난 공어 섹싱규 탑기 메버윤 링창비 체랑 차보류와 쿠에치다시 쿠에람상 티나 눔루비 팡시비 자식차 체랑낭키 눔차부티다니 닝지메베 명예시단자화 푸 잠년키 오동딩두토 니응응접챔비 탑장도 송원아 부겐비 게지지양 미슈바 라체바달투 대유에바초 부겐바 민우회 니심수 피지 미규 침부총 미시 냠베급수 부중회 항상 배고네 아마 진병어동 칭미숄도 셀 부겐바 롭자송지 쿠게라기 알라카바당네 부용어동 칭미의 첩진총회 유전 지신도 나我们 농규 하자 침부총 부용어동 댕기 머슈티 니심라 잭슨 뉴바탄자 로부터 니심라 부주소 니 참용 토괴비 타니 르니기 직된 코나르 섬시체는 카네지 게딩아 계속나 로나차위 추구 치다르 차고의 냠추 티디 니레왕기 럽규탄 듄디 숨부르 초토바 체고 치디 롱와시 체고야 니 릴람탄 추르 삼바시베베다 르니기 람부시 니 바토 되고 티네 녜리그 시제네 투즈 기규 삼르당화이 섬유레 데브시르 베절라 년베 레그 시제 투지 카르테 티규네 쯤주 년구 주부이 투즈 테다나 나니 쯤주 년베 잉르 추디 콤부 총체 람상 카바토네 쯤주 년기유 녜 작좀시 탕 시티생 장하이디 소기 중담나 초 년기유라 년베 급수야 셈베네 투퍼디 셈시 망부치기유 别家 忙不年纪, 你人心, 别家难起, 明的祖铁大, 作为各度居用我下大人数, 而心连完了国民国我把戏赢不写穷, 你三百, 七所给吹度铁大国民国我写下轨, 这些呢, 你养别家铁大有的, 人你给人他温土娘, 三百, 盘囊大有的养, 听我们, 本地了所没铁不带, 你铁大三样, 铁大哈家主高我也, 我讲普桑语呢，爱把土白军吃过。谈到俺的罗松就学咱们的明白，每次西部你们看有吃的也难免。人家以白军吃土呢，这不其他的就是样，吃就用没死。各地的俺龙王是个吃素，全部没了。他那卡巴糖老烈样就搞坏。罗萨的空土是呢卡巴囊，抢我罗东去年节性，这就吃不起。 卡巴坦陆列卷土界，你三百他在茶几片叶新土切为，茶为土小列新鲜的一整样。听闻俺土族了龙尾切土不呢，龙尾普尼来个日子，文样。

0: 다디데 마세지 녜마미 디기 본인 메제나사 아주 로딘 로자미 소스랑게 간제타미 소조 제네맘 디제 제스케 메고 다 단상 시질 차샨 로스마 보르나동데 로히디나 로레레 티레레 지시농고 로젠데 시지유치나 디네소 시지리아즈 다 단다즈 카돌 차샤민 지리 니마데 도 제민 오도제 도도 카도 코라다 겐고다 미 다즈노 랑티 라스맘바데 그나조 네도즈 도조 두부도조미 문야다네 메토스카 쩨난 좀바 반산 시지 보디 된다고 다 디데 마세지기 간제 시지나 차샨 왕겐젠란 그리 림비시자제 커소 다니 그리 미세심 세심네 대민 림부탄고 림부니 림부숨 림비시부스네 된쇼아탄고 다 디네 간제 아저기 신주랍지 녀빈인 신주 커소세제 예시지지 된다고 단사 소스랑니디 시주니 예시시오 다 진제 커소세제 지 된이고 니에 간제 아저기 디네소 제난 시주 디네소 그래디 제롤라 야도 가장 친제 디몸 제게 매고 딱 간제 냠아바인 미쪽 메로도 달란 간제 응어송 세제제 니 장교나의 지오군이 코르타그란 카진이야 계속하나 진 카진 나가 대디지는데 간제 어나서 장교나진 수소주 워럴을 하고 딱 경기 보면 돈도 뒤돌 되진 나든도 봐 되는데 되지 바단 렌자이 마셀페 디데 마세 지기냐 디엘라 니에 그래기 따종 미니스 제제 냐니 응어스 디게 소소이 땅내 끈나제 다 제디기 기타 르데 제세스디 수베 소주로스 나냐나 안디 지르스 냐미 디엘이냐 거소로니 체체 나제 따종 미니스 제 손기 응어스 디엘레 지난 디지털 차시한 교컴네 또바 땡 가고스로데 세베 딘데 잡사니 이제 시에진 얘기 내봐야 돼. 또 되게 더룬냐니 팬디칸 니 집에 팬디칸 지워. 이제 광고 도와줬다 디네수 나야 차샤니. 저 마자수는 좀 없다. 디네수 시중교 로교 나야 차샤니 되다 미 강당에 디네수 시주이다 고도 토도치 강당에 디제제다 단상 조디니 소수라인이 고주제 디 두보디니 미리 튼질쇼는 게디니 제시비 망기 또 주에 토라 간제 녀마니 도안나가 차샤는데 던조 데텔레 친로 배불다 도자이 따디 아존도 바 차샤 녀마네 제 미주 통주 권벨 간제 동과 나한테 바네 동제 되고 또 단상미 도라 미상 메르모라 치 갈테 나제다 미 되저런 신기냐 미추 담이라 지 딤베고 나데 그래 친 미상 간제 지리 갈매로 매드냐 고자미 다 추부라 중도 치네라 중년이 매제 대세 두고만 균도 코네 주 장어라 동대고 다 아주 되게 루에토 차시한 난가니니 다 그 초이네 다 뒤에 다 난가 휴나질 차시한네 교코네 다 단사 가져 가바치네네고 난가 미 아담데 누나 가냐제제 녀망디 균지 매고 디네 소 눈도 루에 차시한 다른데 차샤니 단디 기상 코네제니 샹로 다베기 난다디 따단디 아든디 기대가 돈순디 단디 좀마솔 디기기 네탄고 기스톤스제 따디니 니도 니스팅엔로디 쇼존제 따 니도 니스터룰로 아스티르니게 단디 차고디나 수마솔 그래디라제니 냐데리 쇼카브르제니 간제 카지 샹덴 칼톤 고자데 다비 킨 샹데 돈수 베고 데 야자주라 지 돈라 아티지 좀 보고 진데 냐 레자 카르도 견도 돈수라 돈즈니 좀바 냐 현다 돈수 고자데 돈수데 마조 다스 수 데 야 로톤 거스 로루 로토 제가 능이 데미 고가노
1: 세스도
0: 오 덴데 손지제 따단데 아주 온도스카레제 돈즈디 단 어디 쇼르디 쾨마손리 다디네 아주니 미주 로아예기 시주데제 니 시중기 간제타 니에도 니슈 뜨시로 아주 키샹 콘데제 키슈돈도 디토 다 니에도 장미 니생엔 로라 슈데 아주 돈도 니냐 미주 로아예기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车属于特殊营。
3: 新疆南部，香木拉三九零两站列车属于营。第一列五年八百年组。习近平习近平给内政党规制内部修建点别民族领域开列党团列所被协同城西科学党民主团结路列列给被年制年度年度阶级人类变修给那把中国系年度能源龙安前中被国术落入三年卡给年制空被定时的动画团最修给高瓦电度动画城西出皮民族被独秀配合的切题人类变修给那把撒把共有人转型员明年为空河南郑州科技电力局卡罗梅别兰库尔基张西级别被对南站起火组域萨尔图皮区级别卡罗梅别张西兰库尔基两个起火组域郑州科技电力新港重西库尔松同他们电力局两年的经历判开一米锤团结的级别两个级别南部萨巴塔卡罗梅别张西兰库尔基西军级别西泽兰维张西级建库尔基域别库尔松列组别琼拉西策别张扎马道协会一面卡罗梅别张西兰库尔皮区级别提库尔松列组完成，测度级别你们我列柱级别对面了，年最前秀他提醒列柱级别严格样冲突党员解决于。习近平主席习近平去，民族领域党参加三队党，团列三队党年底定时用久了，官邸火车当天，编就几所部队空兵住久了，内部团队前提，民马忙所以所有部队脱落住久了，让地切归习总员。民族领域六三团编组几所以开放卡年底什么结构？城西团、最秀、最特级、高年级不做猛些的级别，人力编组给连他们三百天，编组空兵住久了，闺女三百块钱进行员。二队南所给城西前面参加起来卡个名，六三名列，三年提个新招包九六三，城西所前协助了电力学员。第二，改用给现在天降给北部前面地部党部曹一达级别军队隶属主义路城西地区的扩团级别党级别，新装备罗马人给团结级别任用的民通六星图片五六图九六九月，克雷迪积极进行了孙乐仪，控诉结束连续按住了电力，永不不让把困难们引爆了，控诉让地部的城镇给马岗进行系统九六九八团，按住民族领域团城西前面开山预备投入地量迅速就轨。多少队内军呢？周边国都两年下地，经济最大有些松懈，两个主把的军都动画的日积月多。习近平主席习近平去，团三百民族领域共有空白动作的呢？按说，过了七百现在战争级别，祖国王朝脱别，特别开进给统战建设吸引了，让给现在全国特别空白状态，团练列举了人不谈，团结多票金融的判断中别，特别团控开进是个日积松懈。明儿了 ，AI 毕业进步全部来准备，最初也规划七月进步谈，人力编就空白期规划了明天。刚才是听同桌的合作研究在通的，城西博新最佳投标，陕西西安雁塔民族人力三队空白的那期，目的最初就做给熊在七月同行员。西安给人力现在起来看个没有经过的话，其还平期。毕业题没些用到了样，密切给到进行。现在立柱图片，人物同学的先给研究些些给，江苏给追图列段的，干么就一能通途东途把马塞。想用给追图细些，加之就去看个颜色呢。你都有了为送给了城西的，至少空白了相对小别，天空宣布了快速有了图片有些重要。民族领域规矩就在多少动物了，你就扩展给人南北解决了规矩有。民族领域团南区创立的南部追捕团，沿着定时级别空白的南部三部军区，人力编制的空白了，猛些颠覆些扩团突破去。你晓得，宁夏以中国汤前辈中卫军区定西北面老扩团南部战役，推进团部列车军行预备团。我们把前呢第六龙九图，雄才三马车站突破进不去。各部队对南部战体。唐山陆秀东娃出自同学的协助袭击团前往西山扩团通电，中卫整体电信城市电力局罗杰给罗局局东娃出自同学女婿曾义团前往国营部体育馆共同举行。唐前辈中卫女婿三部参与公司邓伟局书记刘瑞峰去，在罗团局里呢，罗男子得不得姓名不了，团员团在内也猛些指挥团陆秀没了，沿着定时解决了工地动画形式。追求了老抗这些国民及国国体的信念，按照陆空团、参加女所见规制信念， 방미 로타 지슈 튀네제 쿠르규 약부 제베 정진 변조로 중함 뒤진 유지 송휴 미수직류 락제타 변조탄 지소기 캡군카 냠제 띵섭 제반니 정시 샤트 용어 군디 동화타 지슈기 멍지 된도 동화 지텁 사르트 라슈누 약부 제기 바라 롱아젠기 차크 종업의 구조로로 랑게기 링류 변조기 남바사바 경료로 준신휴 계급 정시주 시주탄 차크시 경고화 런제이 디로 계급기 링류 변조기 남바사바 손에토 되교다 리리 조위 캐군기 미수 링류 송례젠타 시균젠기 배주라 군대동교 시균 하창치베 링류 지야 교조다 지로 튕주로서 멍시 组织내다 사바 락다르 체디 고이탄 냠주 대자제기 개용 시지젠기 정시 좀라 경료로 준주를 예지 송휴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수 교강어 코치미 쿠니 중국 고이 세토슈타 변조 순수 계수기 사공기 체식시 지키 후주 제진핑키 교강어 코치미 쿠 조준라 구디동원이 중국 피게키 남부사르비 탑주기 디교르 쿠타 뷰티 피게기 뷰딘쿠 중국 남비 팅접젠키 니드 쿠제 인시 니드나 유시 롱아첸키 철구의 중업에 구수로를 유강아오 석유순키 심슈 직진아 계지 천지 설두디니 조준시발 구디 딩섭동화타 뷰살 튕기 뉴슈 기신타 피게 교수동화 리카키 긴조 지투지발 구디 호다동화제 체내 순슈 계신 계지 전주 뉴부디엔비에 쿠쿠 지르시타 점리진비에 총결 콜콩시 배준 심표 준심시 다왕아비 치유디니 广东横琴搞过他，宫北搞过你所，推念土靠日期，拉吉尔西的米贵别，人类搞过巨大，皮具倒时，恰金他听别，我控制为浪阔的大部，左右即可，组织他，我是以九度七不可那儿定的。广东他，澳门搜过你去，他怎么是不是的去着陆，恐得九度你脱不他，搜过你去聪明，我控制呢，左右解决了，哪里也得到准备时。澳门给聪明故事林来去我这来个其实他从我给死你珠海他澳门搜过你所言别他的人类搞这么来去我做道途珠海他澳门搜过你玩中午期间给聪明了得不得忙不许准约了你如再讲告诉你得不得了其他轻松是绝不是粤港澳科普前面开启，出租机器作为扩空，俺认为人民推上土起不太对呢。社会松起聪明，三三九年七六九九用电头去了他。科普前面开，年纪狂比给孙叔改变，孙娘点变，孙钱都不了去不是。粤港澳科普前面开，组装七九年，机器出去习近平公务面去过他，公务面规制。公务员官地接单难为，结合给特区开展运行。第二，结合进来融入人群，粤港澳两地批改单位出席三个时，我也不是。年度艺术旅导九百，积极出席习近平去深圳边疆的民生区总理龙学区科罗尔丁志学会总监团，粤港澳科普前面区组长去陆军局各个开展团建前列，社会松去边疆的科罗局去直属直头团，南属直头来各地动团。粤港澳科普前面区去创建了瓦的去江南组长教师动画，明日他我所说日开去跟组。六七得点啊，可能够超过了古地段几千年。从我们的实际经济出现，透露东国是哪个哪月？这个数据透过它，你知我。粤港澳社会松开，孙秀积极开，孙秀革新，改革政治内部点变，国国支持他。咱们的身边创建了框框，组织级别，每边的教授，把俺亲辈团结起来不是？他说。科普前面开启，蒙西只管直头级别组织告诉大约不是。老二逐步跟进起来，每天去松东身边。广州南塘三八，我所了解他，人带来着十四样三千克，小路去高座六九九五十。珠江总部多入，明儿张国台叫做给我熊南阿准什么他。科普前面开启，将来你的讲给南菜，记得松东来给我他。从今儿作为娃儿。接着，就是几个人交通又不是，其他接不接，就算南水两支了，规定定是大又不是。明儿香港塔、澳门去崇明，广东土感觉难受看，每天吃是不是松什么塔？随团社区聊天卡，加他工作靠边，我控制呢，你脱吧。粤港澳社会松边， 쿠쿠키 체시 카 니규든주 냠주토 용자 제바 쿠쿠키 자주키 라케라 숨게 업중어 초 제유비시 타로토토 쿠쿠키 체시이 라달 켜코 나로웨 갸치다니 쿠쿠키 자주 냠마 피주 체크로 구디 슈친 동교무시 香港 기슈노 陈先汉키 요강어 쿠쿠치미 쿠키 총결 딘정 망보 주티 제바타 원수 탑시타 섬수 튜레제 강시인쇼 티다라 총결의 미스모즈니 원수 정니키 카디타 피게키 쿠크 하장 야보톱톱 지주시 요강어 쿠쿠치미 쿠키 게지 첸제 서르드디네 조준기 콤데 지교수 조심시 香港의 용회 첸십 초비 요강어 쿠쿠치미 쿠키 세대 지가 되네. 니세코 거주 가격 격공기 뉴주 귀기 네픽 원바 집에 간에 가도 도부터 제 주세토에 랑제 세계 용화 강세 대교 접시 타로 서구숨기 광동타 香港 광동타 澳门기 전제 살뜨기 냠지 용교 철시 라다 딩습 접부터 유강 어 코부치미 귀기 세디 세리 디네타 코부치미 귀기 계급 낙제 스타트디네키 계지지큐 부서 스타트디키 냠레 디보 계진 준교로 구디다네 삼구자 주최다타 튜진 최대 디보카지 준차로 제금시 공동승지 최제 낙제 팅키 당조의 수지 공고핑키 안수 유가오 서구순키 튠조 스타트 나르고의 딩섭동화타 香港타 澳门키 토로타 디싱 광동토 유에비 연라리쿤타 광동키 킬레와르 최지 냠레 저교로 겹겹치바 유가오이 서두 주수기 냠지토 주주 유에비 천십타 주주 유에비 중재 저교라 구디동화 村大正行起, Sartu Chumje Tiwemao Tunkur, Zuni Chibuchikotoni, Kopuchimbu Kutini, Korshibon Shukin Dimbe, Giji Sensei Sartu Dinesu, Kun Yoni, Juntaro Chikur, Gudidong Yi, Si Sumbushi. Tinki, Yugao, Kopuchimu Kutu, Korshibu, Lojun Soda Jujita, Gikupki, Puchung Shinbe, Jinglu Soda Jurgui, Jinglu Sodunki, Sertoshuti Dubushi. 계급기 롱아센 중앙에 철구 산에나 유강어 코부치미 쿠이키 구슈 중콩키 뉴부디엔토타 치루동규테 구지 개진치니 유강어 코부치미 쿠이 조준 딩섭동화타 첸세 살뚜타 빙주르 콩피 지베 섭주소 태기 지수 지투타 남수 지투 지수 치루동화 침경 경송 지수 치루동화 냠레기 디부 개진 오일라 라다타 오일라 초대 지베 뉴부디엔비 강리 제치니 계지 저순키 쿠쿠 조준 치교 송구 시동시 시주 계지 접타 시부 템타 듀니 쿠부치미 쿠 조준라 코급 티웨 마오시 라고타 듄종 티웨 갸치오시 준유부시 광동 싱진키 유강어 쿠부치미 쿠 조준라 구디 동회 구치 조준 송튼 칸키 종이 추이 구지 시유 방키 롱아센 중앙배신 원츠 내지타 쿠이니키 퇴주니네라 탐보르밍네 서드 중내키 튜레토서 냠도 되버타 총용키 냠지 냠튜라 중뇌갸파 코부치미 쿠이키 총르시지 진기 추세 규마체발 토르동어제 지네 게지스르순키 쿠쿠 중교송교인 시송교부시
3: 딜레군의 비비네수 게시지기업 관계 종리리 상기 니세콩 게시지기업 관계 가격을 챈다고 나오다 所有业绩中华民马集团结构及实现加出接近六大的水益缺乏接近他的导致准备资金的松六零的运不是水益及民运的实现加出接近及职业电币协助所谈实现加出及职业谈蓝水推上的动画实现最新推额托三话起码谈致命职业现代结构及职业电币协助所谈 所以了所有业务能团组员能实现家具列供了实现家具及沉淀人心他为什么人心了却用的习习的协规被浪切断于把他实现家具列供以沉淀的动机协把的甲表的他减送协把至于实现列供以兄弟协规被电币协把实现家具用的需求被内区协助所话 Sizin Gatru Ki Kyutun Takju Lamlu Tusang to Donghua. Sizin Gatru Ki Zubdun Tan Degui Chishu Chir Donghua. Zong Rimbo Yen Ki Sanen Mima Sishun Rimbo Ka Ki. Sizin Gatru Lege Genji Lamlu Zubba Tan Tusang to Donghui Ba Kase Suwa Jie Tsu Yubashi.
4: Digile Kune Biwe Ne Tsu. Nyechar, Zhungu Zhuyang Chepsi Chuge Gyunle Huyu. Gizachikyokan Ki Zunglu Xuanba Ding Shu Shang Ki Nga Ji Su. Fujian Tan, Shanghai, Beijing Jie Su, Mengxi Shimju La De Shimna Yubashi. Kong Ki, Jiki Ruju Xi Jinping, Mengxi Shimju La, Zhunglu Gyangbe, Zhunglu Zongdulu Zhungma Se, Songxie Gyang Ke Chi Nani. Tushab Sarabha Tan, Gyanglam Sarabha To, Cianze Gekab Dobjin Zubzun Ki, Mengxi Ngalwe Dianpu Dingyu, Begu Na Yubashi. Jiki Ruju Xi Jinping ki Songxie Ke Jinko Gongtun, Lopjong Ta, Langdar Dingsab Chibu Ta, Giyong Nimru ki Jiji Sarabia Likcha, Dunbi Chi Ni, Dola Yigong Bigbe, Nimru Le Di Ni, Mengxi Shimju ki Chusay Ta, Tongme Sardu Gyo Nuba, Kuen Yong Ni Chiru Donghui, Xi Dianbu Shi. Ding Shu Shang, Zhongguo Zianshi Kang Ta, Huai Zhou Gekab Cui Da Kang Du Pim Ni, Tongme Sardu Ta, Gangzi Diwai Langzi ki Gaozhu ki Pishim, Kinto Nao Ta, Kong Ki, Cianze ki Gekab Dobjin Zubzun Qibar, Nibar Tu, Mengxi Shimju Kongpi Donghui. Kaozhu Si Tepju ki Chidun Ta Yong Ta, Mengxi Shimju ki Guibu Ligur, Tongme Sardu Zhengjin Ta, Guding Lokbi Zhengjin ki Sardu La, Xunglu Gyao Jie Qi Ni, Cianze Sarni Ta, Langzi Sardu, Pianzi Gui Di Ta, Kongpi Yong Qiao Gui, Xi Dianbu Shi. Ding Xue Xiang Ki, Yun Wei Su, Nui Tu, Komnyam Gichu Wei Kong La, Dejib Nengge. Cianze Ki, Mengxi Zhigui Gichin Zubzun La, Xunglu Gyao Ta, Cianze Ki, Mengxi Gienling Gichu Se Tor Dong Wa, Mengxi Shimju Gyong Yor Tio Ge Yong Hwar, Gui Di Dong Jie Qiao Gui, Xi, Nidu Na Yu. Chu Se To Wei, Shimju Nanbi Lop Chi Ni, Mengxi Shimju Ki Zu Xiu Ma Ta, Xi Di Minu Zu Gyong Qi Yu Zu Xi Xi. Ding Xue Xiang Ki, Shanghai Zhimju Lop Chin Ta, Zhongguo Cianze Kang Lop Chin Tu, Dejib Nengge. Kong Ki, Lop Su Ta, Cianze, Xi Di Minu Jie, Xi Ji Kong Bi Yong Hwar, Gui Di Da Ni. Mengxi Rixen Zu Gyong Ta, Zir Sun Ki, Sardu Chi Di Minu, Rang Ding Su Gyong Qi Yu Ru, Xunglu Gem Ni. Xunglu Cianze Bi, Gen Zu Ku Ru Ta, Minu Zu Ru Yu Ru Hwar, Gyab Yu Ru Qi Gui, Xi Di Ma Shi. Zhongguo Cianze Kang Ta, Di Ni Gar Ji Ki, Chen Su Kang La, Si Guo Neng Ge. Ding Xue Xiang Ki, San Bi Du Shu Mian Na, Chu Se To Wei, Cianze Reng Zu Rang Ding Yong Mi Si. Di Ni Gar Ji Ki, Ning Do, Mi Reb Ne Mi Reb Har Gyun Zin Qi Ni, Gia Ji Cianze Mi Ni, Gie Kep Ki Gen Chu Ku Ru Ta, Cianze Ki Yang Zi Ri Zi Par, Gui Mu Dong Gui, Xi Dian Nao Shi. Ning De, Tu Reb Nu Yu Sa Ri Bi, Cianze Ma Kang Cai Yue Gong Zi Ta, Hua Wei, Lian Qiu Qiu, Xim Chu Sa Ri Bi Di Ni Su. Ding Xue Xiang Ki, Cianze Ni Chi Ki Le Gi, Mengxi Xim Chu Qia Par To Bi Pian Zhe La, Ki Li Nao Shi. Kong Ki, Cianze Ni Chi Ki Le Yue Bu Ni, Pi Ki Qin Bu Dong Wa Ta, Lang Zi Sar Du, Chum Zhe Xin Gyu Lu Xie La, Ki Wu Yin Gui Ma Si, Me Bu Ni Yue Bar Gyu Lu Wei, Tong Me Sar Du Ti, Tio Ge Qi Pui Wu Qia Gui. Mengxi Xim Chu Ta, Nir Chu Sar Bi, Chum Zhe Bu Gyu Lu Jie, Xi Jing Tu Gu Di Dong Wa Ta, Zhong Zi Ta, Me Zhim Ni, Lang Zi Ki Ni Tuen Tang Chu Qiu Gyu Lu, Ngar Wei Tong Nan Qi Ni, Mengxi Xim Chu Gyu Nui Bar Di Ni, Li Zhi Ki Dong Lin Bian Ni Bu Tu Lu Ta, Sa Tian Dong Gui, Xi Dian Bu Shi. Deng Xim Nan Wei Shi, Ding Xiu Xiang Ki, Dang Zhong Yang Ki, Mengxi Xim Chu Le Xiong Liu Gyu Gyu, Xiong Mi Song Tu Cuo Bu Ti Ni, Rang Ge Ki, Cian Zi Pi Ge Ki, Lam Zi Du Jin Ke Jin Xi Ki. Ngan Tsu Dang Zhong Yang Ki, Tep Chu Sum Du La, Kuo Ding Sam Lang Ni, Ma La Dian Bi Gu Zhi Ta, Ji Gyu Tun Chu Qi Shu Qi Ru Dong Ta, Ge Ke Ki, Tep Chu Cian Zi Du Shu Ki, Ni Chi Nu Bu Ta, Ge Ji Cian Zi Sar Du Di Ne Ki, Ke Ki Gu Zhi Nu Ba, Dian Bi Qi Ba. Zhong Yang Ta, San Ni, Tun Chu Ta, Di Zhen Ning Gu Jie Qi Ni, Meng Xi Xim Chu La, Gu Ma Qi Ba, Tu Ge Sa Bu Yong Er Gu Di Dan To, Cian Zi Ki, Ge Ke Du Qi Zu Zhun Qi Qi, Sa Qin Dian Bi, Meng Xi Ding Gu, Xi Dian Nao Shi.
3: Di Ge Le Gu Ne Bi Bi Ne Zu, Dao Nga Bi Cui Xi Ning Ge Chu Zu Ju Zhu Dan Ga Ma Qi Ju Xi Sun Zhen La, Hu Nan Xing Qin Chang Sha Chong Ge Le Liu Yang Chong Ge Le Hua Sheng Xiu Ba Su Ba De Cui Gong Si Le Mi Xi Cep Xin Ba Ge Tun Ge Tun Ba Ta, Cui Ge Ning Ge Chu Zu Zhong Ni Ba Li Du. Tuen jian tie chu, mi sum ju sop duen gelam to shiruwa ta, mi ji kar son cha mi to kiruwa, mi ngub ju nga ji tanda gyob ju qi xin pe kang shi. Ji kye pru ji Xi Jinping ki zub duen guang pa khe chen tuen ju ter chin xe pa ta, zong li li jang so, zhong yang gu zhi lu duen ki qian gui lang xia ra xe pa, ge kheb ki zhi yu chim lu chim su yu ki dian bi pshir song wa jie xe di, ge si ji kyeb kang ki tuen jian tak jie cuk chung zu pa ta, che chub to tam bu yin ni chi pa, ji di bu ta, ga gu ji kyeb shu, chum zhe de gu to tam ji kyeb ju, 湖南省级密码西凶所治愈处田南雄人湖南长沙浏阳冲街的华盛学霸所把的参与公司阿别次席密色测评把给团结的大姐进行有事此言应给记住给西级康湖南长沙浏阳冲街的华盛学霸所把的参与公司阿别次席密色测评把给团结大姐促进去仓宗追索听堂不作用 给西西吉康团结党籍促进局组长车主土丹部一部长张成忠给从头作用两年党籍规制得及不当话谈列给浪些团友不是从头马错工从秀路顿仓面压两年湖南长沙浏阳冲街的华盛学霸所把的参与公司阿别次席密色测评把给团结局给他们都学了给了阿达们两年学友不是吹错托
5: 团结党籍来团结，积极出击习近平给总统广播开前谈，党中央谈给习近平给规矩规制拉达的团结点的切脱。这里他推行差错不谈，这么多谈这这么些的松话，我托点出，来去我了同情，来没动我西再推行的松，团结再去塞不起不谈，那团再去塞不起吧，跟着他塞起不接去，再推七八个人塞不了点点，团结党籍给来团也不足够。
3: 铁蛋切记，传说托三年三兄弟，六七趟连什么几年，拆大区别切到断点，小把给地价德国托他们接受七十多万趟，苏联列东给当年，苏联来的结婚给今年拆些趟，举这些的，明显测评团结团结了，我们扩大点过，他几多吃亏些，您对解决。给西西吉康团结党籍促进给公民用谈，中央职位结合党委及职员级别干部落团传说了小有不是。
4: 这个来库内比为年次，杰克皮克乌连奇自己给你，中国从你的口里给你说，你都要走出老西吧，看不着吃不谈。你说天哪，其他没别过呢，让杰克从你的口里有力就谈，人不是级别，从这进步肯定我有不是。让杰克从你的口里有足够了，别整三五天不谈，看来从这就别满呢，听我也没得进吧，有人听我差他们都进吧，学不听我，你不接穷有不是。
6: 你属于哪？看俺的一年，感谢吃又不是。天哪，出门这儿就不谈，究竟做为干练？从你的苦肉，随时讨去，看来吃天节吃又不是。结合啤酒五连起，从你的苦肉皮给固定的那几主人，吴小燕起，给用苏人借钱呢，一起吃松谈，给当浪子，立这谈，吃起来吃不谈。一起你当松的浪子，说句啥，拼命都当娃。官片我平穷这谈，我平气穷这给浪长。 国了通确了，七十多点三八，金融局门卫组织一段来电去认罪钱呢。我平国了通确了，持续写借他，你当当我谈。一段我平去，我国了通确了持续谈，松动松缓。看来真债他穷债，气穷债借去，我平体会养老他，满内体会买了几不是。看来他只要有别，新增十几的钱，给你说说，用途几不谈。我讲。
4: 就算他团别组织几次，忙都大有不是。就当给过年，托过年送给，人干年，人出局牌，用途当我谈。得不得过年，托过年送给送的多些，给出人的三年。看来托过年，今天几个比刚要没办法做不是。你注意，刚才路线的明年，记不得城市些年。你都三个月从你的口里去，给咱这边批人，我做吃不谈。就从说，两个在就是把三这级别。 七只靠住国际前年，只有一颗矿区，老年人气，比较人心给更多谈，人所人心给偏执，肯定我们吃不是。吴小燕去，今年推出准确签约，看来你做级别推出就是，你是应不谈。新进来今年，你不值班，听起码到着没关吧？看来跑着做前年，留点准备，听起给老子，天干用途吃不是。你呢？我准确签约。
6: 来过送他，准确送去，老久给学不学。你等三个月开来了，过了同学了，定给老子准确吃不谈。老对今年一个，虽然提过给买呢，感觉学不住，天干吃不是。送你，现在起没过不穷是。你等三个月了就牌，新进他让用着，天干重点的钱，送就做几场嘛。有点操心去，学不学别呢？人在前呢。 看来他认出你了，就得有点给你说，去给他你说老怎么谈，出其不意，去主动去给老怎么，可点吃不是。
3: 第二个问题不满足，他留头再当不了，再去我再认识三十几岁就给你把七十当我谈，没得人留老在谈，再去团在顶上年纪穷辈，规矩你再话。 Rangeki, Ringu Zeju Dixie, Sudundi Ripiki in number, Sambungin, Tunji Parse, Nurbuchwati, Sole Benjo Pavwe, De Guru Kesin to Kurugu. Tungji Lumumbara, Tusi Tamporo, Rangeki, Ringu Lato Kabarki Timboro, Tunjuru Nita, Chio Kuta, Saya Kesimati, Tusungli, get a true Saku Pawata. Shepshu Trimi Timboro, Chishipki Shipjula Sympathy, Tusungli, get a Nita true Paru. Chuchi Shibu Chirsunki, Tunle Dujuji, Lokdu Lulaki, Tunse Pawarang, Guji Chehu. Dewe Lela Sangwe Lula Zodi. Dujub Longlam Dewe Lela Sangwe Lula Zo Imbegunhe, Tunse, Gortunjuru, Jigdoni Jetunji Tuni Sympathy, Tusungli, Gajani Shuzabshisa Sumpani, Rinu Zeju Tunse Tunki Chehuro, Dejur Tempo Chehu.
7: Namo Chutingi Yangdan Dinejo. 그래 피규르긴 도자 인터넷에 다들 굉장히 센시 버티니 그냥 루디네 공부에게 드는 게 생규리 냠자리 됐어.
4: 디그레 코네 비웨네스 시게니 에지마키 호르모 조카토 강동네 주지기겐키 이젠키 농주망포라 카토기 접고 접시 호르모 조카니 잠도 리베 주신기 초비 시게니 고등 제비 꾸미 로키 접업기 동분이 량원발 이젠키 농주니라 닌티르 제고 포마세 조교처규 조야되부시 시게니 이젠 이슬람 살지 수마주카키 캡라 제변의 수나 닌팅아 삼기 겁라 이젠 장체 봉디 호모 소카키 추공수 에지 목주와 동토 타돌 시절유 지코부시 살지 수마주카 초키 동토 중외 산내 집자 치르 캡라 제미부시 시게니 이젠 연주르키 Makchoki, Chetri Mine Gage Tangne, Nusubiwa Singna. Uri Yirenki Numchu Mine, Chosuki Chaji Biwaji, Yirenki Chakja Dubchuki, Mishuki Pargo Chibashi. Mingar, Dungtu Tsam Shabata, Tubo Lingjao Su Chibashi. Nusubi Genti, Tita Chibji, Kesi Erchoki, Larya, Bursi Sokutu, Zuzi Chibham, Yangna, Yirenki Chusila, Zinjilongzi Chesi, Larya, Yalen Tajidu Jugumata, Sokutir, 동토티시 라량 튠시비 니강아시 내유 지타지자부시 지게니 이젠 친지 뷰진 서바 바지아이 이젠 초키 에지 튠비 모추 주지웨 철시 렌티규 섬시 지진유 지유 인치 트메 타다 지진유 타메 제부톱치 이젠 초기 체말 니즈 용자 적용이 시시부시 바지아이 티타 쳇지 어르초키 다옹아베 시듀니기 공문에 시게니기 토신발비위 먹튼차주티니 게지침타 먹섬주규 추튼리 첩진게유 지균조제부타 쳇지 이젠키 착제봉디 저지강리체마세 튜범라 다돔내부지니 공익급수 자외전수타 닌총기차주라 뉴주유구 팔구 적용이 시세부시
3: 디글레군의 비비니즈 지세게인 어리종동 트럼프 우르수단 요령기 지세 군인의 송 뒤인 숨기 막삼 조규마세 변준 송마 직동 지리 제규 인시세유 지세 개인기 고모 우르수 중통기 리로 우르샤코브이 어리 중통 트럼프 뒤인비 우르수단 요령와 막삼 조규디 지세 죽지인 바라 나르기한 제규다 대신 요령와 송마 직동 변준 지부 제규 주시를 우르수 뮤드 체유 지주도 요령기 总统 Zelensky 讲 Maxim 조규타 수마 지부예규 지유 철시 등기 제휴 现야 지지 개인기 成功 요령기 总统 처지도 Zelensky 明大贵别 总统기가제 캡자 진해 지세 군인 우르수의 계산 모스크의 당신 마보르니를 위해 먹시 제고티 요령기 파르규 믹스에도 유럽 미시지 된유
4: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부도자 최딘디카키 지게니

0: 一张比例提供普罗亚克出街修正局操控组看看别红的斯当金区与国出信托年举证前面民宿给去明尼区经纬马币催得抗图当前的前期汉丹牛兔日期安迪斯牛兔国版电梯节约解决不是怎么能出天就做起生育政策别次给你 汉丹牛兔期人们的天儿给旧秋天岁月的新年卡点交给悄悄送了他明儿牛兔鬼迷迷起不他直至有天从而极地给了天而今闭目音谢谢不是
1: 더블이 당 젠즈
2: 삐리 당 냠레
3: 시디타 공피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게 공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시우기 팅디리 젠기 낭튼 조니
6: 중코르 시도 카세 집에 능 추시 개캡도 조신 유베 고타
5: 첸제 사르두기 토스타 점링 냠리기 카르디 시비 고로
6: 중국인이 콜라시뷰 랑콜키레기 류중 강더부르 교통지 이남 시베 고로
5: 탄자니아기 산지바르 링첸 토기 중국 람소의 뜸규 집이 고로
6: 중국 킬레기 캄부지 초잠토 지링 남베 로칸 준비 고로
5: 어리초니 어리타 이렌와르 추든 족 툽시지 시바타 이렌기 친지뷰 이렌기 퍼둠치기 파키스탄 초라 이렌기 섬지 주메지 시비 고르소인 샴르팅디리첸기낭튼십천함센쇼탈르응지콩신진지게기유고르웨 Rignu Sardu Dine Wara Pandu Tsuhun Chini Suigyun Tan Tingrib Nyamjigi Tsuhwe Namba Nyamsu Nyungyu. Guangdong Shenzhen Tu Yinji Cha Yibu Jin Dagbu Mizogi Kenpa Tan Ningzhen Yirmegi Kongsingi Namba Sinduru Guiba So Chigewa Tiwai Mawe Zhonggui Tujin Tan Kongsingi Namba Samu Nyungru Chini Zhongguwe Gyundingi Tsuhwa Nyamsu Nyungyu. Nyechara Zhongguwa Kyurubi Juishi Yeji To Gyundiunga Geja Chiyu. 基础人这位研究的托航山规避中国冲凶图巴拉拉巴年推荐国民规避自己给规制切避中国有国给策略球为巴拉坦今年期间都特别中国经济策略球为巴拉企业为中国国给文经给扩大了巨轮其心血提批给给巨轮提到前年中国人将秀三米切巴的批建作为冷部你的心塞度当月
7: 听于人不难，农村研究的阶段比，可能给前进去中国松年大多，确实为他那个月。牛肉先生，一个开机给年冬给制作这位内地的戏剧，省心所就应该修建铁皮网去。这个给查找保证是中国制作这位研究的内地男兄弟，人内他上面的岗位，曾经内部是参与。
5: 昆州同队团两零两九七八门市同队唐北托年中国基础了德西边七八地我接通话团假期全部巡逻重新给参中阿基七银给明明能住这一个中国查找团铁杆的别的级别去阿里有个农主帕家用油的买不下去开始基础这位研究的跟咱们了中国统统不切有几句呢 军队啊，中国的越国的级别策略球问题，没体外贸易中国的越土。越国的内地给城市联盟不了，他留俄籍人员随人谈不了，他是越国人企业给越国的话推送来得米拉赞帕拉瓦坦。郑州谈广州、成都所属越国的越国企业给越国的话推送来得几言帕年。俄国属越国的用给体外贸易米克斯拉努尔森西新一部分。 推荐国民规避四句谈，规避东主所给特别切的军器们把推过仓都听不当对呢。这个月国外特别越国的七八年，十三十多七八八了，越往穷越。结果啥话谈？中路所里的大话，老多卡巴拉点点创建土越国的七八，女主将他们爹爹，女的了，另外东越不几个多年，军队给草原去，我有谈，巧用给中国的娘子的特别。 在你昂大写的年，我东主七八娘子土八谈。 장르 퇴비 총기르기 코리우타 지속이 된자

自信我听个的预报嘛是苏军组提你你为车多差前面的我才特别预报是南站店家苦里有松用比主人林春给三块把他按最人与龙比人就恰一谈送这起的铁队谈在这策略即为这个的建国比自信的面我觉得自信可不是军队切入东个预计我就前行 공기 남장 구이도 망쳐라 고치위 님은 투가 다른 니가 유비 산에 되기 유미망부 소주 구이도 유지 니니 총잠기 질린시단 용수 총비 문진치기 유지 송도 지린 남비 로칸라 처나 중국 킬레기 구류 송중의 체지 토비 균투 멍위 당신 화로기 시한노기 초기 남장라 단유 영규름 버규 락제타 초주 무슨 돈비 락제소 록돈 장면 소제지비 아지수 컴부지 쿠리우 송중 뷰제비 덴자 쿠리우 송중기 믹세 리키 차가타 쿠리우 송중기 케바 리키 차가소 토비바시 시도 중화르시나 화로 시가 녹이 초기 남장기 민가라 컴부지 로기 숨지 지잠 겔린 톰네 사네티기 로군비 뉴슈 충두 뉴디 당 유진 남장 라제기 지겹듯이바 천젠동키 남자 녀경 체지 땡외 로르르 찬염 땡안에 축파라 개용 정신의 로체바다 타나 로저 베드 균쇼르웨 니즈 루규스 교류 컴부지 튜인디 네송 튜유 진보로 진군 토의 로슈 난쟁의 네단란 균도 총리 로슈기 용군 장딩아 게린 토기 유지 손바다 전쟁동기 모두 체바라 시나 남자 속베 진류 지구지디 년거 치와타 까지 치위 레게 첩치니 미장 뉴도 송야 편제 충도 미동위 증류 진계 처도 고르다 체규 베르나 로슈 닌캄디 롱드윈 추진기 쿠르큘 노르추 데니메빈 게린 차치 남장기 룽코르타 추딘 추구로 놈틴 추구로 손직제 케진 참아라 꾀주르다 첩주지 꾀지 라드르 체바다 부시 계지 직제 조어로 차균 충치 증류 말라기 체마르 증규가 지니 추진 쿠르큘 톱규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트바
0: 시에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큐미 케쯔 댄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글링게군 감사 단디키랑네 생구수베레젠티 중앙룽친 년텐지캡레군키 벽에 룽친 도구제 수비에 미디 양예리젠시 나니 팅디리젠키 저금퍼 게취히 테딘키리젠나리아 괴묘링게처 벽에 루중치비에 라메카디드여갈 통마 튼유 튼주키 접센 통부까지 제지시히 중부 튼유 튼주키 접청 俺月初前坡生理时敲完了多期拉西不谈铁嘴末滚生马西牌塞团滚主不西不西冲给铺团滚主坡广龙岸里边个勇广不所不西个铁给不滚的寻片王旗拍拍泼末边门间西不西可不西给不谈嘴末沙牌塞团月冲月轮板扩谈接片给不团主泥 古云塔日月特区所肯吉天那家给月经前了我也把人为自不塔隔天

지진 죄모가 남아 숙자가 지나가야 타가 고보가 남아 젠다 갈아가 쳐 들은 재수가 남아 빠제가 지나가야 미와 타게 젠다 갈아 쳐 재수 남아서

제미니 제미니 딱당 참음상어 개별보장랑도 좀 주시는 바 띠지시오스 뻔니고 가이순다 개부름 뭐지 멋있을 때도 땅미상 랑레 좀 담배 뇽시디 롱지 베겐 강근 뇽시민 개별보장랑도 좀 주시지 너바 축제 총회 되는데 라펜더 좀 랑치는래

0: 아줄라 딘제기베 내줄라 성제 탐제 디신기 고세유도 송왈레 내제롱나 말레사 중부 샤발라체 내초티 신차마티 수시유 혼자 고세차외 유롱라 초고야치게부 끌롱유 타야미드 타뇨드조 진주니보 고세유드조
1: 说新建筑不错，其实一天那么有东西呢，大家都说我先有的多。

개새 콩기답리 다 동매 맞지 이나 개새 개새는 니 냠도 주지라 심하나 딘딘 꽃의 속수 주기리 아니 꽃의 속수 다치자 집해 코울 꼭두 개새 처와 동안 미치수야 다 동달래미 맞지 이나 다 개새 뉴토제 주민둠나 개새 묘한 개별 내주다 겐지 빼사구리 틀레라 뉴토 포장 눈도 개새 주민둠 으스타 까시쇼

0: 계부도기하죠. 티다게 체디 조니 뒤리 지수선자 제보코 제초네 토글라 코보메 보쇼
1: 울라시야 차볼라스 원나마 타야 걸러글 바가니 나걸라가 제비 뒤스 웨페다 머기 눈주티 제컵니기 팔라 겐타 파지에 도모스 송웨 양양 제농 거 바시지도
0: 라 할라스가 나마 차반나 마스두가 타 안내가 나마 대배가 나마 로다 주베 추모가 나마 이 추모 겐도 로괴 나스메자
1: 계부코

ཁྱི Yugui mi chi ba ta, ji zuo ren lu ki xi zi leng lu, gyun kyung che di. Yugui mi chi ba, dan ki gu chi gyun kyung che di, yugui mi chi ba ji ki to ne. Gyur ju guo ji ni, tong ta par sum tu, yang ta be ka chuo ti ne, dun gyu gyung gyu, ka di chi gu. Ge kub ju gyung ma la ta, ju gyung chi nu, ting rab jian tu gyur war, gun di dong gu. Ge kub ju gyung ma la ta, ju gyung chi nu ni, ge kub ji ki leng lu ta, leng lu la da chi nu ki, ཁྱི ཁྱི ཕྱི ཁྱི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치바타 중국 지다 주경 지베 내튼테 섬시타 최도 섬체유바타 파르체 첩진야 중무야 계급 주경 말라탄 주경 진뉴기 태도 냠명 표송 초보 소조 제신 중제 계 첨불랑규버시 거주 국제 제주 난초 단기 삼루동초 서간기 돈에 계급 주경 말라타 주경 진뉴기 내튼고라 섬시탄 최도 제디 첩시 딘링탄 변조 피게 지조 시튼 미리 튠지지 문규 제규라 데네 점린 딘키 서쿠이 라라타 계급 라라라 신제 파르미 총와 뜨나 드루아 세브 차규브시 만주의 계급 주경 말라탄 주경 진뉴티 지천에 야부여라 랑게키 계급 내주탄 폐계기 랑자탄 퇴부시 대탄냠토 신고번니 랑게키 변조탄 지조기 폐계러 되버타 미마망초기 리샤러 되바 탄데 점링키 니시 자자 치료 조심비 계지 진주러 되바 계급 유린디 고용거 되버이나 만주의 계급 주교말라타 주경 진위기 초소소로 더통 매당서 망부내교버타 레이주의 지구에서 망부식 내교버시 지조 시툰 탄 계급 유린 디쿠 민툰 총버 식용군나 더통 렘로러 딩구버타 만주의 계급 주경 태기 누버 토모르 딩구이신 창제 토웨 레지비에 루카러 딩구버시 계급 팅접 진도 교류의 지 피림탄 뒤에 캡콘 소수네 계급 주경 말라타 주경 진의 팅접 진도 교류와 군대 동구 라글린 피게기 랑자탄 미튠베 직수의 람수타 제팅 팀수 교주양 지라 군제미바 직수의 람수타 제팅 팀수 사방 조네 초강태기 람루카 나르웨 체리탄 튠라 두고 창와를 치고바타 땅탄 계급타 지조제기 레튠 주경 지구티 람루젠탄 첸텐진 레림젠 제수 교류와를 치고 주경 진위기 조준了 티웨 통친체디 람루다르 차와주바탄 제침다르 차와주비 도시 치로 기구바탄 람루탄 제침제티 계급 주경 치케브제디 초강대기 람루기 기첸티 계급 토담치비 지레수교토 단기 체리탄 툰발 시원경바탄 망주권의 시원경화 제침다르 시원경화제기 추체토르동구
계급 주교 말라 단 주교 진뇌 팀접진 도교와 군디 동안에 높초진 도교와 타 마제진 루진 도교와 떼내미 미리기 첩세배 윤기 개전된배 중재러 배다 지구며 오연가 높초기 첩세름루기 배수 대수 떼내 지명해버타 랑게 지소진루름루기 자와 떼내 도름미니에버시 초용의 규주 서비치나 양타괴 떡터마와 타경치고 지급수지시 진핑기 텐툰 규주 고진니 나네송 조명캠미비에 자샤 사르간식인비에 니바토 양타괴 떡터마와 균경체디 랑링키 추십추토 두마르군디 동구 초용의 규주 서비치번니 벤조타 지조 폐계기 캡공칼라 제외 뉴욕진치외 말라진기 리시식인비 추원소수탐 펑짐소수 다긴소수지엘러 지굴키 추구치구바타 규르주카 펜춘군디탐 비리상부 람디 지부제용와르 군디치구로 토난치구바시 말라人心탐 지용人心 퉁지人心지엘러 토난치바니 초용네 규르주 서비치비 낭내기 랑자인라 규르주르 군디동외 케치 탑시강인 내지 규르주기 댄치기 정화주네 차긴 좀비 스쿠이탄 캡콘수 규르주기 치탑 말라던지 치바타 규르주기 체디 쿠츠르 레포르눈바 지지 지튜기 케치 규르주 변화제기 나람지데타 지튜 체디 용화치구 지우네 군디 치구 균통타 지체 편제 튼바 당도의 제디 영지 침부쇼르와타 미양 키르교 지익손 지익쇼르지 메오와 치구 지우네 군디 치바니 시슈 응염갸타 코바냠주 치바 마인바 개와 조호탄 개외 초조우 징그로 토난 치구바타 개지 캡공타 강내기 루지 징그로 토난 치구바테인 규르주치나 람디 용규르 토난 치구바디 Gurjuki Chuishi Ramdi Yonggu Zimbar Masi Gurjuki Tunku Ramdi Yonggu Yang Zinla Gurjuki Pianche Ramdi Yonggu Ni Tiwe Gyan Zimbe To Ni Gurjuki Chitabka Sichuki Kersui Tietu Pianchu Ramdi Ta Lada Chibi Kurim Nangto Pianchu Ngubi Gurjuki Pianche Tietu Chaba Chujoji Yongwar Chigu Zirim Chugui Le Shunglun Chigu Ta Chudu Nyomne Chuwe Gyegu Ni Songzhi Chiba Ni Zhongkui Kechu Dianla 中国结合内水团团别，根据给特别适应。 추도념내 추구계원의 추인이 도발랐을때 예발토 퇴계 지구의가 내급수 딩추 7매비 교주이나 오늘 최다 최대 냠추 랑초바타 티독지 신의 캡이 지구 교주 뒤마르 구비 체바탄자 예발토 지림 추구의 단지용기 찰구 지구로 흉눈겸내 교주기 구주기 체리기 정신 치료동구바타 교주기 지덕기 람디 정신 치료동구 추도념내 추구계원타 지림기 추구의 지번이니 주족무역기 지구를 임바디 차시에타 퇴림 정신기 교주니 지림 추구의 지바 흉눈겸배 원주 차긴딩 빼고바타 지림 추구의 지바 흉눈겸원니 차시에타 퇴림 정신기 교주비외 멍시딩토 쇼무고바시 지코기 섬시탄 지림 추구의 흉눈가 고바만세 모투토 닝돕 침부 추다타 닝돕 침부 퇴계 지바 꾸마야다네 그르주니 파르미토 딩섭도 비구 초용네 그르주 스비치치 닝돕 치구묘가 곰덤니 인지미니 땡고바시 닝돕 치구바니 그르주티 까카 강자치나 듄토 군디동와타 Kekur lin pheba ta, gane si pheba, nyankar juk pheba jie chi guba ti shi. Kumdab dien guba ni, kacho yinji minyi sin guba ta. Gyudru yinji minyi dien guila, kebar tu zalo rengxin ki nongru chung minyan ba ti shi. Gyudru chi na, takto ta, nyanka jikya meba shik yong mi si ba shi. Tiyang dagdub tan jebo tar chinba shik cheba ta, ngujub la tun shing nyebar tu dhugubi shi yin chin, nyingdob chinbyo dhugubi shi. Nyingdob chiwa ni hupkyu cheba ma yinbar, nyebar tu yangtabwe kachok kyunkyung che di, samne pavlin ki samlo korji shine langlin tu dargubi shi. Nechi gyuju kaji la cha chun na, dhubtin ji ki dhubtubi shik ma yinbi, denden dikdi ki dhugubi ta, kumju gyog la,
Singalinge, Tirinki, Lopjon to Zuzibe, Litsen Shun Zamtakashagin, Tengen Mutu, Nanzu Chilam Toku Jishube, Litsen Shandanam Senjonajo.

당장 샘캄키 추비에 적부충충 서타 김다 남부처 대인계 공금사 양안한 서 낙방 충충집에 집에 낭세 리세나리아지에서 많이 아재기 주의 天地里在哪里

야 초보 친구 초 텐데 리젠 슈좀 따가 주고 이 리젠 지면나 어글로상기 무티니 지란서로 표역이 망주 중다 님카 시주인베 지란수 뒤터도 닌주 저유 다뜨아

0: 다른지 살아 뒤쳐대 다른지 배라 지종성 송송 성능게 띵디 이야 이뻐뻐만게 용차야 보지 정수야
1: 아야 저 측바 수원 난컨 치러 건데 이나

들이 처진지로 봐. 아, 매봐 쇠봐. 장세 쳐봐. 대단 첩직도 인수나다. 차토기로 봐. 더구 세련이네리 고르규이네리. 아, 딘데지리야. 슈캡제다. 아, 로다모드임베다. 딘데지기 링고마비기 토네. 요고리아 조예서다. 야면은 직 치자 주무디데 쳐봐. 위조 쳐봐. 다 직 아, 자라 망보지 요리 야면은 디나로리아 바시 무디 아, 버르리아 차양 등그리 센딘데. 야면은 단도 바스티 뉴베 슈고야 냠부티데 제그리 센티제 아다디 망제 갸지 제주버리아 공고 땅에기 쳐진딘 제기다 단디 차외가리아 카르토그 제교기 카르소레다 앙도딘 리오르바 딘조 챵사 침다라 탁주 있는 부치야리샤 당하나스 유고리아 피프켄 스튜디오 삼바 지다 티스 등고리 카지긴소나 야르센 공생일 조리 가지 인수나 아 님은 카시에 선주 딘지 투수 비지 제제 아니 치로리아 유고 조어 다 계시 투수 균 징부지 유고 조아에는 야 아 디체고리 켄게가나야 이기치 소수 서이 개고로 와 다 딘제지 인도 삼바 단다 아 켄게게 토담 디가나 아 최대도 단야리샤 제자다 유고 내련 강 딘즈르 바다 아 니도 니즈루 르기다 가르소레지 속배기 유고 켄게기 비드윈 마이 딘데지 피주 체구베 랑제 딘데지 뜸바타 다그네 신다 직 유고기 켄제디 서이 접속으로다 직 지단에 제제는 첸딩스기도와 반항어다 수수 트레 야부지 체서

0: lega chigi yu na, an su su chawe gangla ya zhonyay do minto dee che raba, an changma ruru suyo che yu gulu ya zhugudwa, che zan di yi tanda yagay to ne shubi yu na, zu tuan sik doa, zu tuan shi se. Ta dinze chig da, yaa me na chig, nile shu nye gi, mi di ki che zin di raba. Tile lakba kar re sana, ta nga na su tuan se ge sa chi yi nere, yaa me na mik bing ge sa chi dile, da gui todam na lo le ya juwe re sha. 아 손에 토를 가르치고 그래서나 당하나 주 유고기 내내 강이 내지 내 신부이 내리 자라 뉴스 띵소야다 도구를 제유 개진식도 지지 공고를 루치 지경기 도시 유비에 유고를 속부 이내지다 아 인고마베 토니 유고를 야주에 유어리 생에 더깊다니기 유고 속부시 아 단도 직뒤 토를 야다 직 유고기 킬레 리스니다 야면은 레드미는 띵소야 손에 토를 더구 토담 제리샤 당가나스 미담 미버루르야 이치센티 하장기 계신부시 다 디나로리아 이든기 더그 토담디레 숙지로 다야리샤 아 다디 영니 크리스시아브르스나 아나즈유다 유고닐엔 칸기 이든기 제보디 베제르바다 계시 이든지 쇼바차샤나 디기 가르소레직 땡기 제기 체지디 숙지로 다야리바다 아나즈 유고 톰제기 직람나로리아 직뒤토르 주디 제베기다 아 이든 쇼르웨기 주수된즈기 민도디르바 아 비스윤기 민도딘소 아 뒤토도 캡차 체제르바다 당하나즈 요고넬렌 칸덴즈 계시 아 레가 야고 체는 구이자직다 계시 아 레가 야고 마체바 차샤나 아니 이든 쇼바다 체버네고 지 딘제직 체제다 하나즈 림바이엣바 당하나시 지기제 도쿄 토담 제리샤 타티마세 팅장 망웨 게 다직 구르십기 텐실 딘데지 직주 체제 다 존에 서구 이내지 야면 아 미남 드롬망웨게 람티 딘제가리아 더구 체련 체제디 슈께바 아 응외네 다르시 제바 단도 응외도 당바 딘데지 체제 다 계시 하나스 단도 아 겐즈 충도 소르바 내주디 마튼 코르야 아 체실 체바 아 딘데 직뒤 토르야 주디 강강의 체를 샤라 다 굽듄디 딘데스 레샤 다 네튼 지기 토담스 디가리아 슈네 기피샤 타 니드 인소나 광시 괴린토 유고 리리기다 총례 꼭세기 베준 규신이 아 중일체여시 아 다디 띵 서버지 응어보다 띵 서버지 체시를 체제를 봐 타 유고르기 자라뇨스 이네지 아 유고 내린 강기 아 꼭스 아 디 꼭스 제베기 내든티 아 뎁지글이야 아 장세 체바 아 딘제지 총사다 렌제리레 하장기 야부 총하지 다 신중카 디나로리아 다 쿠다 총기스 다 튜냠도 자주 비하리샤 다 리네 유고이 내리 지디 내리 아 총제 더구 토담 아 주기다 아 튜주르 쇼디 체베 오라 아 쇼겐년 바 유바 아 당은 신 오정신디 하장 섭심 유베기 규시 된소야다 리네 유고 디생기 침다르바 아 유고 내리 강된즈기 총이르 치초베 라케리 이네지 니신베 라케디 메버스에다 아니 지디 쳔베르바 아 젠시기 자라 뇨르 주에디 팀다르 동디 다에 아 당내시 촘제 더규 토담 디 쳔게르바 다지 아 유고 촘제기 진공 디람디 팀다르 송급체레샤 유고 신에디 머시체나 아 셈버 고야야 당에 수야 부자에기 고급 야부지리 타이네 나나즈 유고 닐레 칸 카지게르바 아 공고 루티 쳬바 야메나 아 준담 쳬바 야메나 버루리아 나나즈 캬지기 유고 와남라 젠시기 자라 뇨르 주에 속에 내디 망부지다 유고 진념이 망부지기 제주 뇨르 디가나야 슈깅이 부수여리 제잔다 디리 아 디센 숨기 아 가르소레다 직뒤 토르야 주디기 차주 딘디지 빼바 저와 딘디지 뜬바 아 디 마세 땅 하나 수수여바 남규 디가려 나와 샤제 아니 남장가려 더게 소르다 야면 차외 가려 유고디야 치는 아 무유고 말에 생했다 딘데지기 아 다도 딘데지 통도에서 막 하나 주 인지미지 이섭시 국도 로 생각하면서 디링기 중앙 농진연진 지급을 내고 벽에 농진기 디링기 링실에서 수삼 다하셔인 대기 휴대자고
1: 미미 다지기 안주 랑바르 추기지
2: 미미 부지기 안주 르부르 추기지
1: 추추디지기

0: 제 추주 렘바치
1: 작도 두께 지주이 무치 힘세 렘바치
0: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1: 냠조 주미 저완이 냠지 된데 양천시키
0: 서주강시키 유기민남 용어치
1: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문 공비니 中华民族的所在 n e s 读书 n e s 热 n e s 建议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rupchigori. Aa, dinde chikche.
1: Didi ya lobyu go mare.
0: Aa, re didi ngune chasha lobyu ganji go mare.
1: Ana
0: so lobyu ineri, ana so nye gang jibi ineri. Da ana so to dusum so gorba, to zu jibi kege go mare. Aa, di chikta. Da ni bde ngune chasha na ana so ge labta da. Aa, liri so be labta indu so banga na so losum gi jongda jinrin de soya gi. Ya an de namjan de yori. Di indu so ba da di to ne chasha na ana so gi labta gi zo kha chok so de ngune chasha lup jing lo ma thuen che. Ani dikare ta ngana chuk ya turim labja ya chomhotu buto zungu ne chasha na ngan chuk labja yonje ya losum ki lakshi jang ya ki zindin desho di nase na di yi na kuna chuk tuen chasu na ane ngana chuk laki yi ngune chasha kanyi rogo ri jing ngune chasha na ngana chuk ta jingrim ki ngana chuk lakze ki laki sogo ruba di jikta yi ngune chasha ta ngana chuk zhung zhuang ki shui li zheng si ruba ngana chuk jingrim ki yang honde shi rogo ri na sunbe ngune chasha na ane zo ngana chuk ta jizuo gangi lakshi jangdi yungyo dozo ya mingsu gaji ya de zindrin de dukori ta di ngune chasang susu rengi susu nguye jian jangga yungye deri ta di to ne chasang nga nazo yang zindri nami nazo ta nga nazo maji ngune chasang na gyase da pyose ti singi dupdi siri su da laso kwa dinde zindri manguchi ya nirsha hori
1: zindri nagda da kare kharangdi manguchi racha de
0: ruwa ri ri
1: kare lumdri ne tuyan je ni ya ya turim lumdri da tuwali ya dromadu nye tozuli ya kuna zu labda di labda di rita losung di li ya yang chik lo yun da tozu ngana zu kintis dunung goro ya min chik kina zu ngen kye je rimi rwe kintir
0: da di to ne chasha na ngana zu kine ma da ngana sishu ngu ne chasha na mungu dek si shori
1: kisib
0: da si kisib dek si shori ba di ka li ya ngana zu labda ya kun zu zane ribi dek si duri yu ka yin si na kuna zu de losung jang goro ba
1: zhe zhe mi rili ka zu si pabu yun na
0: mi ji li ya lupdu ji si goro ba di ya ngana zu ki godong lak zi si du gori da di lupdu ji si ne ngana zu ngu ne chasha jitan jen lo chik chujiri kanyi suna nganzu tanda losung ki chongda zindri diya da ngana chuke lupchi ki da nambu sinari indi si sattu cheche dinde su shaori ngana su lo tanggui lupdu tanggui ngu ne chasha labzhe nari ya da dao chuji ruru cheche diya gingge zo lakshi lupche duks nimdo da deji zhung cheche di goro ba di che da lupdu ji me ngu ne chasha na ngana su ya kele kar ya ma kunzu da chongda tangche A zhong da dangbe, dang a na zhu ge, kile dang a na zhu la zhi zhi, di zhi gu ruba, zhu mi shi gu ruba, di zhi du zhengba, a la zhi ngu ne cha shen na, da chi ge di kurang su su ge, dang a na zhu ge, zhu a ge chok song dang yang su qie, da chi ge ngu ne cha shen lab zha ge zhi, ane su su lup zhu zhi me, da lop yung su qie zhi, ande ge nga na zhu ge, da kare sa du su qie xiao ri, di yu du zhengba ji dang zhi na, lo zhi ngu ne cha shen na, lo sum na lo li ya, na ne dang ngu ge ya di tang de si ya, go dong lak zhi dang rang ri,
1: lo zhi mi.
0: Lupdu tanggui di gie mi shu, di nai maa chi jian cha zang ngana chu gu su su, da su su lupyu saa bia su shigo ruba. Nde su shigo ri.
1: Nese, lo.
0: Loma su su ngu ne cha shan le, da ngu zhong da di yao shi judu. Labzhe na zhugo jang ba cha shan, da yang koi ji so gi nyam nyo da keng ji te li ya, ji yo ma ra ba la. Di yin du, da tang de ngan zu gi, da lom ni gi biat bitang di che na, da kuna su ngu ne cha shan na, lakshi labzhe na ne jik le guo ri la, ni ngu ne cha shan ji so ga ma chin sa zung, lakshi tor na ya da, ji so gi nyam nyo jik le du. Ngana su labzhe to su ngu ne cha shan, da zo lo sum tuen je, zo da ngana su lakshi da da ting je, ngana su da le shu na ne ri, cha sha sa tu na ne ri, indi ri ba, di yin du su ma, tanda ngana su gi, tanda lom ni chi tang di che na, ha zhang ya gu du sung gi.
1: Le si, di na lo ne ji, ki le da nyam le ji ya, ki le di ngana su labzhe ya, bu li ya, ce lo nang gu ruwa,
0: wu li ya chong da je ga chung. Ri, da cha zang ngana su di chi gu ri, ngana su lup du kong me, cha zho yu du ne, da ngana su lup du ji me gi, kuna su le ga chu se, do su gang gu ki le ka da, tang do ne ngana su pa su, chun mi che je, ane ngana su mang che ji ngana chen, ki le ge, geng gu mi na ku na su labzhe na ya yong, 먼저 졸업자 담보지고리 아 담보제제 라지다게 딘딘디디 차수나 얼룩되지 마 그도 치야 안 돼서 시고 차장
1: 그도 남도다지 주미시아제 다지 뒤균도 내념래 요 킬레 가장 가주 쓰고 있나
0: 당한 저 킬레 칸 읍줄학스 쇼리 어 읍줄학스 당한 저다 빈무티고르도스 나는 저 냠래 제제
1: 어
0: 제제 코나저 그거 예쁜 신 만졸랍장원의 세상 소정체 어어 아코나서야 바 리슈차 원데스 시월이라
1: 레스 로로
0: 나 얼로니슈 나로야 당나 저균도 르마치숨다 저동라지 당안졸랍진의 템버 봐 어 따템베나 규림 나리아 따디나 내원의 세상에 같이 죽죽점게 랍자 원의 세상 같이 단신 레네가 슈제 다들에게 원의 세상 하장게 템부치지 되어리
1: 어
0: 따로마지 당 나동 쉽게 락점지 따수수 자샤 사도 체제 어 따탄다 수수기 사가이 내리 어 도스간 고주제 다 저하기 용보스네 갈라간장기 근데 야오시 총대 견데 갸리
1: 레스 팀에 베트도치 기랑이 다지 군두르라 랍드 딜리야 지 토담다 디지 니르존 집에 규림 나로도 야 다지 더리 롱고 서글이야 아니 지 군두야 자샤 서도 지야다 데 토르 디지 토르야 차로시란 난다와 베차체네 멍우치 니스도 준데라 드네 야 멍우치 치 숨길하지 데단제 니지 탄잠 서글이야 아니 자샤 서도 지야게 남자네 데 로교기 딘시 니 숨길하지 준나셔라
0: 지지
1: 드네 지 숨나다
0: 지 다디 원에 자샤는 하나 주게 다 로맹원에 자샤나 자샤사도 난도 유입인데 척도 여러 발가 나서 가생원에 자장 수수야 배유이 내리도 저양 나서 별세상 주야인데 가생원에 자샤는 야 생강 주야선데 근데 인도저 땅 중원에 자샤 밑 자샤사도 나니 간고라디 용 말 봐. 그때 나는 나서 소 팀장기 도바 자기 데스 셈즈라 또 저양은 주 땅은 주 랍정원에 저 로교 제제 상한 주바 자샤 상한 나로게 나서 덮제 또 저선데 다 자지 지시선데 제제 또 시제다 탄다 게라가 공도 송교게 진유실 학잠제 땅은 나서 로교 제샤오리라
1: 네스
0: 또 저 리밍은 내가 제제
1: 소교란지
0: 로교란 제제 콘저 로교란 제베스리라 안 디싱기 던지 게라가 송야게 나서 그때 단다 자샤기 따디네기 또 종교 때문에 샤샤나 조 당한 저기 세리 윤조기 튼조 코나츠다 단 님도 생겨서 저리디 조 코나츠가 레디나데 쇼가 졸라텔레 쇼장아 좀 님도 그냥래 체제 아니 딘시 단다 보도 니슈 작성 자지 또 조사리
1: 디 버기야 총기 다 서구 차단에
0: 개고 리리 당고 요리요 응나츠 얼린지다 시그즈다 가사칼이 요리
1: 레스 롤로 느닝나 조 시그즈리야 사용기도 전에 그냥게 로마다 레소비야 드즈나디야 사용기서 유능이야 로교를 피난도와
0: 디디
1: 직소로나
0: 네세 다 듣는 이유는 하나 주딩 리기 다도서 산요 예배 내 준대 당고 고두선 봐 안 남산이나 하나 주디디 랍전나리 랍자 갈락스 쇼리 안 저 당도 남산 리 직도 제재 콘조 롬랭게게 하나 주기다 세린데 세제 마화 라서고도 적도 세제 안 저 다 님 강아스 집에 랍자 차장 어디게 소개 되리 본다 고도 하나 주디게 차장야 쇼감나 루야게 루제 하나 주 예 파크도 고브리 근데 직다 디싱문에 차서나 안 저 수수 레게 신행문에 자서나 양아나 저기 세용으로서 단다 초고 상스 좀 해벨 디인가 나서 레미치 데이 랍잖아 요리 한고 나 그런 게 나문에 자서나 야 뜻스 당가나 좀 미식균 자도 좋아 말디 이내래 당가나 저 강보배 차장 로베 되게 제도와 안디 뜻스 만 당가나 저야 먼저 레가 신에 되게 직도 제재야 그런 야 뜻스 선배 계지 좀 유득스 되제 진이라 참 충동아 안디 뭐라 소소 라바 제제 안 그도 뭐라 소소 로단제 내미야 뜻스 당가 저 랍제 오늘 시장 섬도 주로스 되게 식체비 다 선배님의 자산은 안 저 지원 되서라.
1: 아,
0: 언제든가 나서 시지 나나서 되네야 라트네 직도 제제 안 그것도 세용으로서 단제 한 미개야 저 강인스는 나나서겠다. 망초 이내리 나나서 딸 렉싱에 코나초야 셀라 미게야 스웨젠가 나초 님 듄지 딱다 미게 쇼제
1: 나초
0: 디네 마 세디도 광고 마치 케치
1: 놈다
0: 제 주시다 세다도 세자 미게 마 케치 미게 양은 주세 용을 소리야 아 도스 코나초야 셀라 땅 코덴 지하게 간제 데게 데 레게 데 뒤뒤가 나초 다 사야 동네 시 하장 공부지 셔두
1: 그만
0: 중국에 사셨나 땅 안주 수수기 케주다 대마지 전 조 마지나 코나초 여러바 코나초 나초 직도 제제 세 용을 신제 코나초 셀라 코덴 데 지하브리
1: 네스 로로 다들 기랑기 디지기 레디 소베야다 랍드 딜리야로와 기겐기 뿐카디 톱 근데라 시유나
0: 당한 저기 경원에 사서나 당한아 저 균동지쟁이 숨지 소스모 요리 어 따디게 강공원에 사서나 따정한 소소 라트 랑게 이딩에 데스지리
1: 어
0: 디체제 당한아 저 경원에 사서 직당진 강고 투림락게 현재 간지
1: 어
0: 단지 엠켈라게 시야가 탄다 오게인가 나츠 진짜데 럽전싱에 게 노사랑원에 장은 줄었다 랍제 디르바 럽딘 초기 조정 체제 아니 니도 니슈문에 차샤는가 츠 벽의 첩 체제 콘도 뛰는가 나츠 신장이야 세리 유족인가 나츠게 전돈데 쇼제 다 뛰뛰 제부문에 차샤 하장 야고 소마르베 탄다 벽문에 차샤나 자가 토슈 잠리 뛰뛰 코란 디라브링가 나츠게 인장스로 왕요게 당마 디라디오리
1: 저기 Sajik tsenye rabras che, da tanda kibra che shaa warwa. Tangbu di rabras che goz yundu tane, tuli ya gazo kinday chog. Ayan yan chigi chi su lagli ya ngay, dinday che a samsan ki simshu rade kinday ki jina chog.
0: Nasi. Da nito nyo sengay ngunay cha sha nang giyong ki da ngana zu ngay zu mi nipi san dech rabras tangbu gudu zamba ngunay sim na gazo ngunay cha hajang bangmi.
2: Jikyun Chokde Dushi Denpur Zu.
3: Gyangkyun Lengpu Sabaran Bebe Gyun.
2: Senkien Henge Gukhamsa. Xiangle, Jikyun Chokde Dushi Denpur Zu. Gyangkyun Lengpu Sabaran Bebe Gyun Jibbe Chidi Li Chen Shubi. Ngoyle Henge Ne, Nangsoki Rangme Chongdun Lengpu Sartu Du. Gwamu yi ni junggyur chosu gyu ji ba sen ro na.
4: AI Tu mi nian tu tu rak sa bian wo ca. Hen ge, gwen kham sang, nga ni mi tup ri ngu ki nian tu ba AI dwamu yi. Kira ni, nian nian tu shu bian li cian sen gyur ga su.
2: Ji long tie bur tang si, gwa yi ba lup chul. Zhongguy nang so ki, rangwen chong dun chwe de kui ki ji chu si ngwe su bar dim che ba tang. Zhongguy nang so ki, rangwen chong dun chwe de kui di la nga guo chang ge wa tang du ne. Rang ge ki, rangwen chong dun chwe de kui ni su zha sung ba nang so du zu bu si. Ting ti rangwen chong dun chwe de kui zu bu ti, rang ge cheng gu ta tan zham se kui ki rangwen chong dun chwe de kui ki gui ji dong zhe gan li ge kub ki chi zho guo yi nan ba ngar we tui gu chang du qin yu. Tan zham lam ti ji li si dong ni gil ha zham tang. Chi zho guo yi ga gu ni shu yu be nang so di ni chu zhe to be guo ni chi zho su guo mu ji be ge rim sa ba si du li di. Rang ge ki chang cho su, guo mu ji bie sam ni ka zong ke qin, zhun gyur gui di dong we, tun zam sa ba li yu. Shok bie tu gi, men zho li jiang lam ga gor. Zhong gu tang yu lo ki, tu dian mi gor si gi, ya chi we ui gu, sa chi gu, 俄罗斯和 유럽기 계급 망불규 레와동키 산네베 알린 하우티 슝람키 가골 신제 당워체 조준 교체제 주부룩베 송진랑고 쿠심딘베가 가고트네 티주기 남베킹 랑게기 창초소 고모지베 탑스 듀무인베 나서기 고이 줄람키 리치니르 신원세 퇴도 조신 유미 원경 줄람키 리치티 퇴레기 리치타 벤조르키 리찰 베디귤 토미베 뷰체 토베 피게르 나르신 추제 티웨 토웨 름루나베 고이 디걸치구 중국타 몽크 오르수제기 벤조 발겸키 첨치 케진시 인베문에 你 동갸미 你是在俺老中用起 감람가 괴속진치제 듄동출지탄치와숨타 사인이심부타 탄삼유 미총소지리치제 뒤총례 갸제투주링어차시팔유 디류투지탕벌랜하우티자람가골 중국탄유럽기 뒤디에미골틴치동갸다십주십시당원티뒤총례 갸제니승이책숨팔례 루규기뒤총기 신도사바두유 고이멍시댄벌시초디 rangwen chongdun chude khu zubjun chegyuni diwe mingwen be nyuba dunbe tha go yi li cha chiru dongwe gakje thamjin chasi si yinbe ga go thi ngoy kham ki tre lam ne nyu chi khorgyu benjor ki dewar rimbor chegyur gui di dongyu yinbe si zhongguy nang so ki rangwen chongdun chude khu ki ji gya kyun ji le ngoy nyom chu si ma gya tha zhugul ha zam simba thi ho ho ho thi tha men zho li a len hao thi je 有亏损了，却与西北军呢？好好好体有亏气，女就杀不他，就去杀不少，特区人心气，杀他吞了了命呢。阶级强权所，我们这边三年开宗开清气，首先点点对对他。民族里有亏气，南京通共团结连连他，俺控制为物质所偏给他呢。但是呀，强权他有了了，特别隔空开清气对对，阿联好体有亏气。 계지 총된타 계지 속짐소 서비체네 중고타 멍크 오르수제키 벤조 발겸키 각자 계진시 뒤규제시 랑매 총된 최대크 조준체버티 고조스 사발체네 낭소기 티웨 고이 능규토네 랑게기 창초소 고모치베 삼니 카종 계진키 누버 모투치르당디 계급기 치조 고이 튼진러 샴피 수웨 치도 겐지 사바코르니 체지 사바샤 토브 체규임시
4: AI 주민년주 투적 사비 고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 진뉴키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주 슈벨레 첸세도르가스 센켄 헨게 샴라신장키 켄덴외소상웨 제주외만둔초키 민남키 이완국배 꼴티세로나 다와시베치 주시니 各处배 중국계치 제제외만둔초키 산에사토토 신장니 사차야부시지 제바주둔초월 제배신장짐칸키 민남키 이완국유 민외영초시개탄계주잠신배 짐칸나 미초기킹신 신장키 키레 십주시지키 케다이 퀸제탄 켄디엔멘제 더동 군중아라탄 신내 퀸제 링내 사르트 퀸제소 뷰다 나초 짐든 체바탄 퀸모모인비 사콩키 케주탄 뷰체 상부 짐초기 도굴 치스시도 율유 계급 친난키 총부탄 데모웨 딩초 상부 계급나 톰니 산내 사토도 워치 퀸메탄 켄게조베 넘버 하장 토부유시 신장 젬캉키 주구르 튜몽모인베 케주 덴바타 싱베 탕시주 타괴 타장 군중 나몽수카타 어준저 소소 신장 장원키 케주 덴베 통솔기 시규랑기 팅접기 젬드 남베 토니 사드 체베 사콩키 냠규 서무 덴바마세 팅접기 지주 냠규 무유 고이 파동키 초난티 이닝 총길기 거추 총숑리 중어시 임바타 파리 수유기 티심타 미도 슈이 차올리 수베 잔농기 티심 냠두지니 미심수 수발치 우롱무치 진주 김의 천재 체유공 디짐디 둔토 야스미도 긴논타 나모농기 럭송추제 강아미도기 벅송추제소 튼제 럭타 림바 송줄하잠 체다지부 샴유비 从不明年我是提高创业把用为以往故语公司艰苦脱人群体其中其次
2: 我把力气气的给读公司在这我们敦促各忙不熟练其中其在落日行忙途清雨第六爱心也效率举个从别人规啊我这吹门七八例如在这我们敦促给来电了电年公司团在七个塔怎么领土其中途举十万元解决不是江苏已从不往一年

0: 소와 강탄 기초지 집시 콩키 팅아 총주 레가니 지베 레가시 인발냠니 레가 말레바 데모데니 되케 망부유 타제 장자 치바타 동부 예가 냠수시급 가찬산니 뭐부치 토부유베 창매 후다베 당아 수기유 지주시 매유 총대 동의기 수지 후중기 까마소바니 남바잠 인신 미유 조원이 십차진기 최경 최고시 주시
1: 콜레 디토라 미통주로 껴주 담 소화 계시유 현다 미주의 키라니 티웨야 휴두충 소스 남베토니 조규타 소스 남베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베토니 냠주 소스 남베토니 타즈 소스 남베토니 가시 소스 남베토니 북두 문규르 체도 베붕치 케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베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중국 남베 티럽지 중국 남베지에디 베붕치

0: 당장 샘캄키 축비에 적부충충 서타 김다나부처 대개 공금사 양안안서 낙방 충충집에 집에 낭세 리세나리아제서 아니 아재게 주희 땡디 리세나리아 아재게 그난서 리무추원이 응어투롭스 차세지 인시피에 낭튼 통우시 응어주시고인다 대양안안서 리무치중키 집에 루리 소경리아 누버 응시시 튼시텀 주비는 리무추원이 칠레기 교제 코너머인파 지병의 틀럽스 차세시토 지구부터 리모체종티 루리럽스 차세시 인베마체 락바토 지병의 틀럽스 최토 대다시 다시 리모체종니 지버정일의 댄디 주발 기신 유바타 조낭 댄페 장도 럽스 규림시인의 지샤 지배 뒤수 장도가 균토 네고르키 미나타 제접근킴 당능신 준신타 속차소 清晚之间 권作下, 日暮之间给, 学不他, 牛骨月子, 日不日多, 可是没必呢, 권作, 人意近地, 日暮之间给, 拉车,真一些, 别恰下不呢, 丢他, 切当得不是, 得不, 学着乐, 连对其个会, 列体, 没日给, 通没对数, 碰为他, 착도, 톡도, 日暮之为, 周啊堂着心, 권作, 후르다给, 人意给, 通用会, 我有所提这个事但是我只问题帕玛给给他里亚苏尔先行的苦就见起团体电影室这开始是多续笔呢他们去关注感冒给日地托囊起贴贴起女不所用级别对了对不多马上我们从帕玛给给他里亚第二天被高安编辑给团体卡里呢续笔呢 日暮车中期级别二不团期得心女不他其实女不共特别马车全当期错乱他特别文昌期解脱不一呢还将期开钱不日下但其实解脱文昌名词来自新大级别新宿食堂开用马时来把这边各级他压了级别去归参谋了去了新一时 学生邓明呢没事了日暮车中期连给女不月别级别对人体拉去个名头那里年轻人了六地前年里级别呀这样了不透过马事但那段天里记得他苦人没这边日下级别六日给开去了记得他苦人扛着层面了大亚提还将其开钱不日多
1: 第二个呢，从简单图这边呢，级别日暮之外个数，且通每周完整期呢存档时，到第一个数，个人呢存档期，个人么怎么的，基本上日暮个人定存的图就是，基本上嘛是，他们忙不时间存档里呀，干不要时，但我里呀，当多我谈结束，那不说我提，先看这边取得一点半一年前要时。
0: 可是，同么一年，牛津几位数也拿错，提出就不赢了。级别作信，牛头两百年个钥匙。但一年里，南边数也没变呢，没确定同么数也拉姆西等给他。天内人气，家里靠着他，牛津几位教授，这个味道，看到那不错。军头我拿去，基本上中南几位团南。 胡大给主编来了，控诉就归本马车。地形图，主编连队级别团南人心，我与错位。

0: 나무 롱베 푸나 제텐 신키 돔주라 미수베 제부시다 롱바티 타나 돔주나 탄 제신 류롱주 탄 제바 진바 동안라 박사밍아웨 제텐기 제보 청주 선바시 요지 제부 청주 선바티 년자 초실 첩디 초삼 군해 롱모와 창기 민나와 데르디니 라랑 진드베 노르 롱와 지유브시 데스 롱바 퓨 제부티 차도기 메스발 랑키 나바 남리나 게리 교수시기 다이 제병 골롱 뉴브이나 델리아 니치시 체가 제주마세 리기뉴고 긴데마 한세경 제가 텐로소 제주 인시 세자 표시 담디나 칸살 교가다 롱바티 나트 원바시나 곰주라 쉐신 예베 주도지 예바데 퇴데 가주 체미기네 ཉེ ཚེ དེ གེ དུ ང གེ དེ ནེ ཚེ མེ དེ གུ ཚེ དེ མེ པེ པེ ལེ ཡ ཅེ དུ ལུང པ དེ གེ བེ ཆུང དུ གེ བ ཤེ ཆུ དེ དེ ཇུ མེ ཁུ ལུ དང ཚ གེ བ ཆེ ཆུ སིན པེ ཤོ ལེ ཡ དུ ཅིང
1: གེ བ རིམ ཆེ ཅི ཡང གེ ཞོ ཅི གི ཝུ དེ དེ ལེ ཡ ཅིན པར ཚུ ཅེ མེ བ ཤེ
0: དེ རེ གེ བ དང པེ ཐུ སམ ཡུ སམ ཤེ ནེ མེ བ ཨོ ཁྱོ རང ཡིན ན ཅིན དུ ནོར ཁི ཅིན པར མེ རེ བ ཉེན གོ ལོ ནི ཁང ཆི ཅེ ཅེ པར ཡོ ཅན དེ ཆི ཤིན དུ ཉམ ཐ པེ ཚུ དེན དེ
1: ཨོ ཅེ པར མ ཅེ ཉེ ཕུ ཡི ཅེ པེ ཅེ ཅིན ལེ ཅེ ཝ ཡེ ཅ ཝ ཙམ དེ ཉེ སེ མི ཕུ ཅུ ཚང མ ར སོ ཅེ ཅེ པེ གེ ཅིན ཕུ ཅུ ཅེ དེ ཁོ ཝ ཡེ ཅེ ཅོ ཐམ པ ཅེ གི ཝུ དེ ལོང ཐུ པ ཡིན ན ཁོ ཝ ཅིམ ཅེ མེ པ སུ ཅུ ཤེ ཤེ ནང ཅུ ཝ ཅེ ཅང ཅེ ར ནེ མིན ཅེ ཅེ གི ཅིན པ ཅེ དོ སུ ཤེ ཅོ ཉེ པོ ཕུ ཅེ
0: Jebu chenju senpa di nyingi jie di lamsen mie ba. Le so, nye chu zi so gyo bar jie do. Wanjian chu ki nye go chu ba tong bi na, lunbu tang nye ngambang ki mi ser ki chu tabar tong mi si bie. Dunu mi na sa rung ma ta, po ra nung ma ro shuo la, nye go jie ma ta lamsen chu di gyuk si. Jie, sung so. Nyin tir sa rung ma ta, chu tab nye ba ti, 포란노도용네 예부청주 선배 우체데 고진키 동네 착발을 키웠다 예비 집라네 예비 치다 팅가르 포실라 쉔데 롱바 푸이 쳐서 가좀 봄키 뉴신 뉴르키 쵸브지 추도데 이르와 땀네 강상 쵸바나 딘쇼네 롱바 타이 예비 나마 놈바니 리다 응원해 로 용하다 투버시 놈바 빈지 니기 일이야 미디 쉔베 따디 제베 치다 힘바 신니 데 치수 자르디 데 징바 지지 지브지 스미율 헤데바 실이나 춥도 데 체르회 괴지 통지 대낭니 차기 티바 지기 유바 시도 중화시 응베 셈소 민엔디 민세 차든 기초로 님바 삼도 삼니 코열럭베 낭기 복지 초디 카치와나 제부 장신 진티 우인바 신니 다르지 체미도 지워지 다위기 저거 쓰신 로기 교 태부 원바 빈지 니기 모동 라폭베 군이나 겨월에 상바시 데네 원바 니기 민예 대제 대지 원바 쉔베 나팡바 장시 다비 니쿠라 포데 답서 겨월시 주도 요젠 티 보디 라도 토디 트외자 원바 니 리주야로 강도야 로케베 제신티 주도 님바 지수 지엔해 롱바티 포장 유서 zengi chibu shiye. Jebu chanchu simba chubtou nyenbe zhongbe nizu di na tuyama ta tenpa gui simdu chagwe nardi ngomi chie namsa kishin. Pochang dungi tershin ring la pomba dire chubtou tam yubar gui ki memu chukcha tiwa dar chokshin. Chwadang chwasamne dodang gyoma soba charu so pang di suyajik jebe ngaru chagwe wo chubtou hamsin xin di cime jishi la long su juju da xio. 金榜批别错样日后没本儿今天清明成人真鬼全是

야 초부친주 초 텐딜리 센 슈좀 따가 주고 이 레전 지면나 어글로상기 무티네 지란서로 표역의 망주 중단 님카 시주인배 지란수 뒤터도 님주 저유 다때 아

0: 알라 튀기 개바 유베 수레슈도
1: 암라 키란 야 참기금 봐 말아 봐
2: 암은 참기지 님 가시 친수 이내 잔심제 제요 산제 랄레메
1: 나다 밤니 총기르 지나유네 만주발야 튀기 개바라 님 가시 유베 나와도
3: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라 튀기 개바라 커네형
4: 암라 키란 샤브르게브디 녜녜도 스쳐
3: 난초 능미 냠좀 치바라 Tuigi kebara, kene hyung.
0: Balada amalangi shuzi tuiru tuiru dobsio.
3: Pamar jangbe ziwara, tuigi kebara, kene hyung.
1: Balada amla, nanzu saman loo hyung yu.
5: Bona, bona!

0: 뷰르쿠 나와르 녜바
1: 양주 추치트바
0: 시에지 이르지바
2: 냠나 조에 추바
0: 투미 케주 뎀바 미리 양녜
2: 미리 양녜
3: Sinkling Gagung Kamsa, Tanakirane, Sengusu Bele Zenti, Jungyan Lungtin, Nintin, Chikab Legunki, Purge Lungtin Togu de Supe, Midi Yangi Lizen Shi, Nani Ting de Lizen Ki, Zogumper, Gizu Hin, Tidinki Lizen Nalia, Kumu Lingetso, Purge Lujung Chipe, Tamu Kati de Kartoma, Tun Yu Tunduki, Jepsen Tumbukati, Tedi Su Hu. Jungbu Tun Yu Tunduki, Jepsun. 俺月初前坡生理时吃完了都给拉些不得汉铁嘴末滚生完洗牌是团滚主不洗不洗冲给铺团滚主坡广龙二里边个用广不所不洗各铁给不滚的选票往起撇撇泼末别么间洗不洗可不洗给不汤嘴末撒牌是团月冲月轮板扩坦切牌给不团主泥 古云塔、日月、特区所、坑子天那家，给月进钱了，我也把我日子不谈。隔天，祖母边门前去上班，让去三团圆了，给四特别日完民都娘的，给不团住了，那是这个三年过去。